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은 흘러도로 오늘 요청한 마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고향은 언제나 새빠르지 않는 따뜻한 민족으로 자랑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은 지금 길거리마다 연두색 푸르름이 줄지어 춤을 추고 화산꽃들이 기분 좋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 마음의 터전에도 녹색의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희망의 씨앗을 묻고 사랑의 이슬비를 촉촉히 뿌려주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순자 씨가 모든 분들이 고민을 털어버리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황금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왜 그때는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연기시 복산가의 김명남 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귀여운 손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친구 최호웅 씨를 보면서 행복은 워낙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손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축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다양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김금자 씨 식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국 타향에서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들을 때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돕고 싶다면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한테는 고향 입맛에 맞는 밑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고향정, 고향 맛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소품 동네 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아 그 동네 노인들을 부탁한 짐들은 몽 딱 다 가지고 아, 한 곳에 쭉 돌면 너나 주느라고 아, 땀 중에다. 아 여보, 아 여보, 아야, 아까 저 앞에 그 왕암에 요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한다면서 아 밥 해줄라 나간 게 어째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에이그, 에이그. 아이, 그저 만날 저렇게 동네 노인들만 보살핀이라고

0: 가서 밥 다 해놓고 차나차 하는데
1: 야.
0: 아이 저 왜 혼자 사는 장가매 글쎄 당시 어제 사다 준 거 돼지고기 흰살로 맛있다고 너무 많이 잡수고 설사를 만나서 급히 배서로 간다는 게 그만에 펄썩 넘어지 발목을 다쳐서 야 그 바지에 그저 뱀배기를 했다고서 빨리 오라고 돌아와 잼도
1: 저를 아이 그래서
0: 야 그래 어찌겠어 그래서 급히 달아가서 아메리 이렇게 더 뒤에다 눕혀놓고 제깍 물을 덮어서 소볼 뱉기고 싹 씻어놓고 이래고 나오는데 이 아바이 집 가는 길인데 이 아바이 글쎄 또 치매에 발작해서 정신없이 저 뒷산으로 올리 달트라 말이구만
1: 저 아 그래 이제 하면은
0: 야 어제 이제 하면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오늘은 조카 잔치에 시내를 간다며 우리 보고 받아라고 부탁했지 그 모임도
1: 근데 그 아무리 조카 혼수라도 그렇지야? 아 이렇게 치매온 아바이를 집에다 혼자 떡 남겨놓고 어떻게 그 시내를 간답디기?
0: 에휴 무슨 말 못할 사연 있겠습지 무슨
1: 사연이 무슨 사연이 어,
0: 아바이 어디로 가?
1: 뭐 갈 거면 뭐 어디로 간다 껌들이
2: 이 누구야?
1: 네 그만해
2: 내라는 게 누구야? 갈까
1: 야 뭐 갈 거?
0: 야 이보소 어제 아픈 아바이를 막 죽대배질이 해놓은다 이랜다
1: 네 놈 달아나는 거 빨리
0: 와라 야 비켜서 아바이 아바이 너 여보 맙소
3: 엄마
0: 우리 빨리 엄마 우리 빨리 저희가 안 보였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엄마 데리러 올거만 예 아이고 우리 아바이 곱다야 아이고 최고다 최고
1: 이 아바이 치매는 어때 그 여자를 좋아하는 치매제
0: 그치겠는데
1: 야 그 저 치매제 좋은 치매제야 아 여보 나도 이따 안 들으면 이 아바이 같은 치매 와서 음에 죽겠어
0: 아이고 그래서 할 소리 없어 아무 소리나 하네 빨리 들어가서 예 세수 수고해 하고 빙전 광채 소리 나네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밝고 똑똑하고 마음씨 고봐서 온 동네 이러고서 몽땅 도담다 해서 도와주던 우리 대상 아바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 됐은데 이게
1: 야, 있어 어찌... 그 빨리 그 저 얼굴에 땀이 나죠
0: 물은 물은
1: 어여
0: 에휴 장마야 수업서 아바이 얼굴을 잘 닦아줘서 내 갔다 오겠을까마
1: 야 또 나를 닦으라고 저 아바이 자꾸 이렇게 다람에 나면서 애를 맡기지 말고 차라리 그 시내에 있는 딸집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난 딸집 안 간다.
0: 야, 정말. 아, 이 아바의 딸이 지금 자궁암 수술해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2: 이나 시내를 가라 나에 간다.
0: 아바이 우리 무 시내를 가겠음도 아바이 시내를 아이 갔구만
2: 아이 간다
0: 아생 그래 아바이 콜콜아 없지 우리 무를 많이 깁사 자자자 아바이 마시던 물이 뭐 어떻다고 그랬는데 다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인데 무슨 아이고 시원하기만 하겠구만 아이고
1: 얼쏘 당신이 정말 엄마 아버지 말해서 좋겠어 에?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 당신은 이 동네 딸이라지
0: 야 정말 아, 내 무수가 한 게 있다고 자꾸 나를 동네 딸 하는지 모르겠을까만
1: 아 이모 당신 어째 동네 딸이에요? 야? 전번에도 저 아래 그 왕청지 암에 그 달리켈라가 다 부 살짝 맞고 쓰러질까 당신 또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야 아 그지 자식들이 그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아이 그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한 달 동안이나 시들었지 그 뭐예요?
0: 아이고 그래 어찌겠음도 온 동네 젊은이라고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1: 무슨 거 젊은이라고? 이봐 우리도 저 60이요 60이
0: 그래도 이분들이 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이 집이 아 정말 당시에 이 아바이를 좀 잘 챙기입소
1: 어디?
0: 아, 야 내 이리 봐봐서 또 가봐야 되겠을까만
1: 야 그만 왔다가 또 어디를 가려고 어디?
0: 야 내 할 일이 태산 갔을까만 내가 가봐야 될까만 예?

0: 이봐 이봐 이봐. 예. 그 아무리 태산 같아도 밥이서 먹고 댕겨야 되지. 나도 이봐 배고프 배고.
1: 나도 배고프 배고프다.
0: 이 아바이 좀 빨리 배고파.
1: 나도 배고프다.
2: 오 아바이 배고프구나. 가면서 어 이봐 아바이 여기 사타 있을 거 마이. 우리 사타 조금 잡수고 여기를 합서. 야 이봐서 당시 아바이를 좀 챙겨서 식사를 같이 합서. 아이 이렇게 더운 날씨.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청소도 해야 되지. 그 묵은 빨래도 다 씻으라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날 가지. 그만 당신 좀 수고하소. 내 가게 했어 그만.
1: 살!
2: 어째 이랬노?
0: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1: 간다고? 나, 나, 나.
0: 야 아바야 우리 우리 둘이 할 말이 있어. 뭐,
2: 벌써 당신 자꾸만 오니까 아바야 따라오자 뭐입니다. 아바야 예예 우리 밥 먹깁소.
0: 앉아서 말이 그게 앉아서
2: 밥을 죽입소.
0: 이모
2: 예?
0: 글쎄 당시 그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이 동네 노인들이 타라 많이 받았다고 야 이래지만은 그 우리 이만했으면 대체 그 뭐요?
2: 쉬고 아바이트 계속 막 아바이트 계속
0: 쉬는 무슨 쉬오? 그래 우리 무슨 돈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뭐 자식이 없어. 제 자식들은 다 외국에 보내놓고서는 보지도 않는데 아,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이오?
2: 야 정말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됨도
0: 에이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야. 나는 정말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이오. 그저 나지만 그 아픈 다리를 지지 끄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저녁에 이러면 또 그 관절이 아파서 아가 아가 할 때 아름소리 날 때 뭐 대성 막 곁에서 더는 뭐 어떻겠단 말이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누구 하나 알아봐 준 사람이 있을 때
2: 어, 우리 뭐 누구 알아봐 달라고 함도 하늘이 다 굽어벗거마. 나는 괜찮구만.
0: 여기 와서.
2: 우체 그램도.
0: 앉으라는데.
2: 알았을구만. 아구, 아구 다리.
0: 자, 어.
2: 아구 우체 이래. 우체.
0: 내 다리를 물어줄게.
2: 아구. 아구 시원하구만.
0: 에휴 이거 퉁퉁 붓긴 다리를 벗게. 에휴.
2: 아픈 것만 살랑살랑 합서. 아구.
0: 시원하오?
2: 예, 시원하구만.
0: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저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좀 물어줄게.
2: 정말임도.
0: 정말이지, 그래. 무슨.
2: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0: 아니, 이모.
2: 예.
0: 내 보기에는요, 당신 지금 이 동네 노인들이 시중 들은 거 영 좋아하는 것 같아.
2: 예. 당신 벌써 다 잊었음도. 아, 우리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 당신의 집도 고차했고. 나도 또래랑 부모 다 일찍이 돌아가다 보여. 맨손으로 새가 나제 구모임도.
0: 벌써.
2: 그때 저 위에 장암에는 자기네 살던 아래 카는 손질애들라며 손뜬 내줬고 아 또 저 아래 왕청집암에는 구람돼지 새끼를 판 돈으로 우리를 꿈 생아살의 김으로 뭉땅 사줬제 구모임도.
0: 벌써.
2: 더욱 고마운 거는 저 앞에 왕아바이. 야 그래도 제사에 빨리 붙는 데 소만한 게 없네라 이래면서 우리를 그 얼룩 송아지 한 마리를 일전 한 번도 받지 않고 거서 줬제 고모임도.
0: 글쎄 내 그 다 어.
2: 어디 그 뿌임도 이 바가바이는 정말이 우리 딸 옥수야한테는 영원한 은인이란 말이구마. 우리 딸 옥수이 5살 나던 해에 당시 떠들락도로 사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수이까지 급성 미진에 걸려서 죽는다 산다 하니까 이 바가발 이 바가발 글쎄에 선뜻 나서서 자전거에 우리 둘을 싣고 한밤중에 공사병원까지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뭐 우리 옥수이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도 오랄게 그만.
0: 이봐.

0: 어디 큰 거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하겠어.
1: 나는 정말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내 곁에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게 말이구만.
0: 그러게 말이오.
1: 그래, 아이 우리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도 예. 아이 한때는 우리 동네를 건설하느라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일등 공신들이제 그 모임도.
0: 맞소, 맞소.
1: 법사, 법사. 야, 지금 나라에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줌도 예. 아이 우리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벌써 벗어서 이런 그저 까만 벽돌 지금 무상으로 다 재주지. 아, 또 그저 이력보험은 다 주지 해주고. 예.
0: 그렇지.
1: 아, 또 그저 그 65세 노인들부터는 아이 매달마다 100원씩 딱딱 주지. 하여튼간 우리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 우리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우리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대신 우리 둘이 손잡고 동네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서 보답하자 말이구마.
0: 얼써. 야, 우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야 이 바가바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너희들이야 더 잘 못 쓰자 말이오.
1: 예, 얼쑤구만. 그래, 김수희.

0: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천시 밀강량 4만촌에 있는 큰 오빠와 큰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큰 오빠와 큰 형님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에게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나 저희 가정에 곤란이 있을 때면 늘 앞장서시곤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큰 오빠와 큰 형님께서 건강하시고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백시의 시대가 왔구나를 요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 하여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연길 씨의 오영철 씨와 최정 씨 부부는 40년간 함께 노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알찬 열매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정 씨는 시집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셋이나 되는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힘이 된 것은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아낌없는 사랑과 더불어 시동생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어엿하게 성장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지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봄을 그리워하고, 또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가진 것이 소중함을 모르고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터득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인생은 기다림으로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만나는 여성클럽.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생각처럼 안 되는 일도 많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투어 싸우려 하지 말고 다스려가며 즐겨보세요. 아, 인생에 이런 과정도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론 즐겁기도 하답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만들어가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내보세요. 힘들지만 그렇게 할수록 힘은 더욱 생깁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어둠은 빛의 부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도도한 강이 돼 흐름을 쉬지 않으면 마침내 큰 강이로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는 구절이 더욱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누군가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도 언젠가는 빛이 들면 물러날 것이다. 그래요. 짧은 글이 여러분들께 큰 힐링이 되길 바라보면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장민호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노래와 함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듣고 왔는데요. 저도 노래와 함께 흥얼흥얼 네 멜로디 속에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클럽의 제일 꼬마 네 꼬마 청취자 유한이를 떠올렸는데요. 좀 마음이 통했나요? 네 유한이 외할머니가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도 우리 유한이가 엉덩이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 혼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 통했네요. 그래요. 박현준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노래 하나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좀 더 활기차고 네,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성클럽은 유미화 작가님의 글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넷플릭스의 룸광댄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 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절로 머리가 흔들흔들 몸이 반응하네요. 네, 왁스의 노래 아줌마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애심 여성 컵 수상 작품입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유미화 작가님의 생과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아난 날이기 때문이다. 결혼 후 시집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겨우원인 나는 퇴근하면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다. 쥐 도매, 편지 봉투를 포장하는 일, 일기책 표지를 제작하는 일, 책가위를 만드는 일, 식당 일, 그리고 소매점도 운영해봤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매년 학교의 모범 교원으로 선정됐다. 그쯤 가정부업으로 짭짤하게 수입도 올렸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보내다 보니 서서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는 침대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 가볍게 떨어졌는데 오른쪽 갈비 아래가 엄청나게 아파와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가슴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심한 통증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병원을 찾아갔다. 검사를 해보니 간이 많이 좋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집에 돌아가 휴식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해줬다. 그 말은 사실상 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다. 머리가 둔게 맞은 것처럼 땡 해나면서 몸을 지탱해 설 수 없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눈물이 적은 편인 내가 그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료관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술대에서 죽더라도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엄마는 나의 두 손을 꽉 잡아주면서 꼭 살 수 있어. 너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못해. 라고 말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는 살려고 하는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나의 생각을 려과 없이 들려줬다. 시집온 후 고생한 이야기며 언니가 49세에 떠난 이야기며를 들려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을 위해, 제 스스로를 위해 꼭 살고 싶습니다. 수술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만약 죽게 된다면 유체 기증을 해 의학 연구에 기여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 뜻을 알겠다고 했다. 나는 간이 대면적으로 손상을 입었기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술이 계속 지연됐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던 어느 날, 북경시외에서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성공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영구적으로 귀를 못 듣게 됐던 것이다. 처음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특별 병실이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을 걸어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깨치고 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했다. 나는 다시금 실망과 고통에 빠져버렸다. 갑자기 조용해진 세상은 내게 너무 낯설었다.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번엔

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는 귀 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비용은 문제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은 50%라면서 수술이 성공하면 잘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실패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고뇌에 빠졌다. 가뜩이나 간이식 수술로 배에 힘이 모자라 걸을 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다니는 상황인데 귀 수술에 관해서도 시원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나는 한없이 작아져갔다. 현실에 지치다 못해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본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며 말씀했다. 미화야, 우린 남들이 줄줄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때도 너희 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내 엄마와 나는 큰딸을 일찍 떠나보냈는데 하나 남은 너까지 이렇게 죽고 싶어 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꼭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무사한 것 외에 더 바라는 게 없구나. 아버지의 눈물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아버지, 이제부터 수술 전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치료를 받을게요. 북경에서 6개월을 머물다가 나는 연변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니 허리도 많이 펴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간이식 수술을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에 화장실로 가려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나는 이번에는 상해로 날아갔다. 상해에 도착하니 모든 게 생소했다. 다행히 의사가 아주 친절해 그나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의사는 나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상세히 적어오라고 했다. 요구대로 써갔더니 의사는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이제부터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결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는 외 매일 보내드리는 식사표대로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식사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나왔고 중복되는 냄새나 고기가 없을 정도로 영양을 엄격히 따져가며 만든 것이었다. 두부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각종 음료와 보건식품을 모두 금지시켰다. 나는 엄격한 식단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4년간 치료를 받으니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됐다. 계속 머물러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소비가 만만치 않아 결국 상해를 떠나 천진으로 갔다. 천진에서 나는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 감기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우연히 무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 삶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노래 연변임이 모주석을 노래한 애가 들려왔다. 다가가 보니 60대 되는 조선족들이 노래에 맞춰 한창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알아보니 동료구를 대표해 천진시에서 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춤 시합에 나간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연습하는 그들 주변에는 구경하러 온 조선족들도 꽤나 있었고 다들 뜨겁게 응원해주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그들의 춤을 보니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과 조선무용, 발레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던 나는 충분히 그 춤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었다. 하여 그 협회 회장을 찾아가 이렇게 추면 등수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착해서 연습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회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민족 특색이 두드러지게 농강무 형식으로 장착했다. 결국 내가 창작한 춤이 북경에서 온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특등상을 받아안았다. 정말로 감동을 안겨주는 소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오는 박수를 받으며 나는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 이 일을 계기로 동대구 문화관에서 로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미 채소를 창작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건강미 채소 창작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웠지만 자료를 찾아보며 끈기 있게 연구해 마침내 작품을 내놓게 됐다. 이 채소는 건강미 채소 시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술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날도 찾아오게 됐다. 나는 더더욱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여 천진의 조선족 로련대학을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조선족 로련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 없었다. 내가 세운 조선족 로련대학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150명의 조선족들이 모여 컴퓨터, 요리, 촬영, 조선무용 등을 배웠다. 그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나는 더없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꾸려나갔다. 차차 수술 후 후유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대수술을 받았기에 3년 간격으로 전면 검사와 보충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비상 시기인지라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어 쉴 겸 청도로 여행을 떠났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청도 바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집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단지 풍경만으로는 마음의 고뇌를 달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친구가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게 없어 하는 나를 찾아와 예술단을 한번 결성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의 춤 실력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초반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선뜻 사람들을 동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20만 원을 내놓았다. 예술단을 성공적으로 결성한 후 여기저기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 3년 동안 무려 20여 가지 춤을 창작해 선보였으며 아름찬 영예도 많이 받아 여러 매체에도 보도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됐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고 생각해 본다.

금방 유미화 작가님의 작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몇곡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신나는 시간 보내셨나요? 오히려 제가 생방송실에 앉아서 정말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된듯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또 노래와 함께 모든 고민을 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네,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신경 과민은 자연의 선물이다. 잠깐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고 몸에서 기운을 빼라는 가르침으로 여겨야 한다. 과민은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정신 치료인 셈이다. 긴장된 상상력에서 떠나 몸과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킬 때가 됐다는 증거다.

네, 신경과민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느닷없이 화가 치밀거나 짜증이 늘어날 때, 자주 체하거나 두통이 느껴질 때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 힘을 빼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과로하는 건 아닌지, 과식하는 건 아닌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료보감의 처방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몸이 우리에게 건네는 편지를 열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날씨다. 높은 하늘에는 몇 조각의 하얀 구름만이 요요히 떠돌고 있다. 날씨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청도에 온 지 10년 만에 보기 드물게 상쾌했다. 11월 초면 청도는 아직 난방이 들어오기 전이라 집집마다 추위에 떨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예외인 것 같다. 넓은 거실의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은 온실 같다. 집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에서 8년간 생활하던 언니가 우리 집에 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언니는 청도에 아들 집도 있지만 나는 우리 집에 와서 3일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다.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인생을 살고 보니 생활의 리듬이나 입맛 모두가 자식들보다는 같은 세대를 살아온 형제간이 더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어려서부터 우리 저순석의 음식에 길들여진 언니가 한국에서 8년간 생활하면서 단 음식과 담백한 음식에 질렸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나는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메뉴를 알뜰히 짰다. 알뜰한 살림꾼인 엄마 품에서 자란 우리 자매는 어릴 적부터 엄마표 두부에 이미 박혔다. 그래서 메뉴를 짤 때 집에서 만든 두부는 기본으로 넣고 된장국, 청국장, 어누이장, 김치 이렇게 쭉 적어놓았는데 뭔가 빠져있었다. 바로 소고기 장조림이었다. 그래서 오늘만은 꼭 소고기에 얼큰한 고추를 넣고 장조림을 하기로 작심했다. 소고기 장조림에는 언니와 나 사이에 잊지 못할 아련한 추억도 담겨 있다.

1997년 우리 직장에서는 추석을 계기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직원들에게 소고기를 나눠줬다. 나는 내 몫의 절반을 엄마 집에 보내고 나머지 고기를 또 두둥이로 베서 반은 끓여 먹고 반은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어뒀다. 하루는 출근하다가 길에서 우연히 언니네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간단한 인사를 하고 언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한창 가을철이라 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보낸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밭에 나가면 날이 이슥할 때에야 언니가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악스레 일하는 언니를 마을 사람들은 꼬리 없는 소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걸찬 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높지 않은 데다가 농기구를 사야 했고 또 봄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했으니 소처럼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살아가랴. 밭도 남의 밭까지 더 붙이니 언니는 하루도 허리를 펼 날이 없을 것이다. 나는 언니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아주머니더러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한다름의 집에 뛰어가서 얼마 안 되는 소고기 장조림을 검은 비닐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나와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겨울이면 농민들이 한가한 철이다. 그해 겨울에 언니는 일요일을 맞추어서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이런저런 말 끝에 언니는 가을에 내가 보낸 서국이 장조림에 깃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날 일밭에서 소모기 때문에 먼저 집에 들어온 형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를 우사에 들이려는데 옷집 아주머니가 시내에 갔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뭘 주더라면서 자그만 검은 비닐꾸레미를 내밀더란다.

형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마루에 내려놓고 설을 끌고 우사에 들어가 먹이를 주느라 여념이 없었단다. 그때 언니도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마당에 들어섰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다리에 매달릴 개가 씩씩거리며 뭔가를 물어뜯고였기에 가까이 가보니 짭짤한 냄새 풍기는 장조림이었단다. 웬일이냐고 형부한테 물으니 그제야 옆집 아주머니가 저제 부탁을 받고 가져온 것이라면서 그만 깜빡 잊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언니는 너무도 아쉬운 나머지 개를 쫓아버리고 남은 고기를 골라 그릇에 담아가지고 몇 번이나 물에 씻어서 소고기만 먹었다고 한다. 헛간 머리가 씹혀 불편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이 보내준 귀한 선물이라 마냥 행복했다면서 언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언니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났다. 나보다 4살 이상인 언니네 시절에는 대학 시험 제도가 없었다. 언니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공청단 서기 사업도 하면서 꽤 활약적이었다. 하지만 고중을 졸업하고 시골에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촌에 돌아와서도 언니는 생산대 부녀 대장을 맡아 했고 집안의 마지로서 부지런히 일해 집안의 빚도 청산해버렸다.

포유의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갔는데 가난한 집안의 마지한테 가다 보니 밑으로 줄줄이 달린 시동생들한테 이리저리 부대껴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 늦게나마 자기들만의 세간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얼마를 벌든지 모두 자기 거라는 욕심에 힘든 줄 모르고 알뜰하게 살림을 누려가는 중이라 언제 한번 마음대로 거기를 사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시장으로 가서 소고기와 마른 고추를 사서 장조림을 만들어 언니에게 쥐어보냈다. 그 후로는 어찌하다 보니 소고기 장조림을 잊고 살았다.

퇴직하고 여유 시간이 많아진 지금에는 언니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마음 아프던 장조림 사건이 종종 떠올랐다. 분망한 농번기철에 언니를 도와 밑반찬으로 소고기 장조림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오늘 언니가 우리 집으로 온다. 오늘은 후회 없이 소고기 장조림을 해주리라. 언니와 그 전날 공공한 시절의 옛 이야기를 주고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은 마냥 기대로 차넘친다. 고추의 톡 쏘는 매운맛으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면서 소고기 장조림을 드실 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웠다.

나이 들면 추억에 산다고 네 살 터울인 나와 언니는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한다. 희미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동년 시절부터 시작해 언니 한마디, 나 한마디, 둘의 추억을 합치면 완전한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큰 소리로 한바탕 웃고 떠들어댈 것이다. 책을 보기 좋아하는 언니가 책에서 본 이야기를 꺼내고 나도 뒤질세라 도마디 거들면 그럴듯한 우리 둘만의 독서 모임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언니는 커피, 난 보리차를 마시면서 눈과 잔을 마주치며 소담한 이야기 보따리를 얼망절망 쌓아놓으리라. 언니는 언니대로 8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늘어놓을 때 나는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상상만 해봐도 기분이 붕뜰 우리 자매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소고기 장조림을 정성들여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가 맛있게 먹어줄 생각을 거듭하면서 창문을 열어 통풍시키며 바깥 전경을 살폈다. 확 트인 시원한 정량로에 오고 가는 차량들이 분주한데 언니를 태운 택시는 어느 택시일까를 생각하니 어느새 가슴이 또다시 벅차오른다. 식탁에 올려놓은 소고기 장조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보폭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답답하거나 지나치거나 기존에 부합하지 않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나리 옆에서 피는 진달래를 누가 더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개들은 이미 각자에게 완벽한 시기를 약속했듯 당신의 인생에도 모든 것이 딱 맞는 시간표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两人会意，唰啦，同时拔出腰刀，噌，直奔上前，照着王恒举刀便砍。眼看着刀头又挨到王恒的脖子了，王恒觉着脑后有兵刃之声，用棍烫往上一崩，只听当啷的一声，差点把两个小子的刀给磕飞了。好小子，你敢暗算我，反了吧！说完，噌，一个鲤鱼打挺站起身形，照定冯忠、冯孝是举棍就打。才演出一段，王恒抗旨打官差，大理寺二堂会审岳鹏举。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습관평청소기는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육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전통 산업의 고도화 전환과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양측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지역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며 지능형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질 생산력 발전과 경제성장 신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개발한 지능형 순회 점검 시스템은 전국 주요 석유화학 제련 생산기지에 정식 도입돼 가동 중이며 다수의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 공백을 메웠습니다. 로봇의 활동 무대는 육상 고위험 현장에서 심해 해양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해양지능장비 종합시험 수조에서는 어뢰 모양으로 된 대형 수중 무인 잠수기기가 물을 가르며 시험 한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해당 자율 수중 잠수기기는 최대 수중 3,000m까지 잠수해 항행할 수 있으며 센서로 센티미터 단위의 균열까지

정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할빈 공성대학의 연구개발 역량과 흥룡강의 탄탄한 장비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공장 대학 린접 융합 모델은 연구 성과의 현장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자율 수중 잠수기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두 가지 제품 라인을 구축해 해양공사 전과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룡강 로봇 산업은 자체 성장 동력 외에도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해 태경그룹이 투자한 할빈 지능제조산업단지에서는 최근 흥룡강성 최초 경량형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이 준공돼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이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업단지 1기 공사는 전 라인 생산 가동을 마쳤습니다. 우리성은 지능 로봇으로 고위험 전통 업종 개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심해 장비 핵심 기술 자립화, 우수 산업 생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을 비롯해 다각도로 로봇 클러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이지봇 회사는 해외 기술 독점을 깨고 국산 수소형 로봇 개발에 성공했으며 령박 로봇 회사는 다자유도 생체 모방 핸드 로봇을 출시해 고정밀도 생태 구동장치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지난해 우리성의 로봇 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2% 성장했습니다. 올 4월 성정부는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공포했으며 2028년 말까지 우리성의 로봇 산업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환, 환경 최적화 특별 행사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각급 간부들이 사육기지, 가공공장, 매장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번호별 관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기능 부서들은 서류 심사 대기에서 현장 대행 서비스로 전환해 토지 사용, 정책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스타일은 기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전시적으로 요구 규모 사육장이 141곳, 사육두수는 200만 마리에 달해 우수한 용두 공급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지치할 불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치할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삼위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GTR은 100년 불고기 역사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진우 시리즈 문화 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흥할랭 지역의 2025-2026년 할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할랭지구 공급 및 정보화구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할랭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할랭 택강림 중약재 재배합작사 리위 리사장은
올해 적자격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령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무에서 2,000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체험장, 민박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알령은 삼림자원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푸른 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동아프리카 최대 통상구인 몬바사와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몽나이 철도가 개통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용강진흥제조의 대표 주사인 중차 치치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이 동아프리카의 대동맥의 장비 공급과 전주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깊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몽나이 철도의 3,288일간의 연속 안전한 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몽나이 철도는 중국과 케냐가 함께 추진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개통 이후 중차 지지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몽나이 철도의 다양한 표준 궤도의 철도 화물 차량을 총 1,500대 이상 공급했습니다. 이 룡강 제조 열차가 해외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보상하기 위해 회사는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 케냐에 상주시켜 철도 화물 열차의 열차 검사, 림시 수리, 구간 수리, 장비 유지 보수 및 애프터 서비스 등 핵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9년 동안 정비 전담팀은 총 5,409대의 구간 보수를 완료하고 2,937대의 림시 보수를 마쳤으며 4만 2천 대의 열차 점검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점검 차량 총수는 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8번째 시간입니다. 특견이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어머니 다리를 부둥켜 안으며 일러 바쳤다.
1: 엄마, 그놈이 고구마 싹을 먹으려고 했어. 내가 뭐 먹게 해도 듣지 않고 때려도 겁내지 않아. 그래서 만자는 울고 난 엄마를 불렀어.
2: 오빠인 내가 먼저 겁을 내니 동생이야 더 울지 않겠니?
0: 만자의 볼에 입을 맞춰주고 다일렀다.
2: 우리 만자 울지 말아라. 송아지는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을 줄 몰라. 너를 놀리는 거야. 네가 울면 울수록 그놈은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든. 됐다. 자, 내려서 오빠하고 놀아라.
1: 응? 자,
2: 엄마는 이래야 돼. 덕견아, 응? 동생을 잘 돌봐라.
1: 네. 응?
2: 울리지 말고.
1: 네.
2: 자, 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또 오면 힘껏 때려줘. 응?
1: 네.
2: 엄마는 물길러 간다.
0: 어머니는 백근도 넘는 물 한 짐에 짓눌려 몇 걸음 못 떼고 한참씩 쉬어야만 했다. 얼굴에 땀이 비오듯 하고 정말 더는 일어 못 서게 되자

그는 쇠약한 몸을 나무랐다. 자기가 이제 방금 40고개를 넘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물을 좀 쏟아버리고 물통에 절반 남짓 남기었다. 그러나 비탈진 언덕에 이르러서는 안간 힘을 다 썼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다. 화가 난 그는 멈춰서서 어서프로 땀을 씻고는 다시 젖 먹던 힘을 다 내어 억지로 돋아올라갔다. 하지만 제일 가파로운 곳에서 미끄러진 어머니는 하늘땅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은 효능증을 느끼며 물통과 함께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0: 포그나 지나서야 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안간 힘을 쓰며 일어서려고 다리를 움직거렸다. 하지만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모진 아픔에 눈썹을 찡그리고 하마터면 소리까지 칠 뻔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 도로 풀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이빨을 악물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돋고 다리는 너무 아파 벌써 감각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보았다. 아니, 오른다리, 무릎 아래의 바지가랭이가 벌써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 돌조각이 낡은 옷을 뚫고 살에 박히어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이 섬찍했다. 문득 골짜기 아래에서 한 처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올라오는 모양이다. 어머니는 급히 상한 다리를 펴며 그 위에 왼 다리를 올려놓아 상처를 숨겼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흙을 털고 태연히 앉아 쉬는 척하였다. 아픔을 참느라고 지그시 깨무는 입귀에 깊은 주름살이 더욱 뚜렷이 배웠다. 화자와 그의 아버지가 삽과 팽이를 메고 올라왔다. 어머니는 화자의 발그스레한 웃는 얼굴과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여 잠시나마 아픔을 잊어버렸다. 화자는 정말 변했다. 이전에 근심에 쌓여 찡그리고 다니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매우 활발해졌으며 마을의 부녀구국회 부회장으로 되었다. 넷째 할아버지도 변했다. 그는 사람만 만나면 팔로군이 좋다고 하고 자기 온 집안 식구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이야기했다. 요전에 입대할 때 주주는 외아들이기에 허락받지 못하였다. 넷째 할아버지는 매우 노여워하였다. 얼마 전에 주주는 구민병련에 입대하였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하나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넷째 할아버지도 어머니와 수연이에 대한 노여움을 가시고 오히려 입만 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영천이가 전쟁은 사람을 개변시킨다고 말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할아버지네 부녀가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급히 다가왔다. 화자는 삽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쭈그리고 앉으며 걱정하였다.
1: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넘어졌어요? 몹시 다쳤어요?
0: 어머니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으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답하였다.
2: 아니야, 조심하지 않아서 모래를 밟고 미끄러 넘어졌다. 봐, 다치지 않았어. 여기 앉아 쉬는 참이야. 참, 너는

0: 아버지와 어디로 가냐?
1: 그는 말머리를 돌리려 하였다.
2: 에이, 좀 도와달라고 할게지. 임자 혼자서 몸도 약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
1: 넷째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슴 아파하였다.
0: 괜찮아요, 아주버님. 밥그랑이나 타주면 됐어요. 아, 이전에 팔로군이 없을 때에는 제절로 심지 않았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1: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며 그들을 위안하였다. 괴로움을 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화자의 가슴은 찢기는 듯 쓰렸다.
3: 아주머니, 좀 앉아 쉬세요.
1: 화자는 물통지게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펄쩍 뛰며 지게를 빼앗았다.
0: 아유, 이럽다. 어서 나와라. 내 혼자 천천히 가겠다. 자, 빨리 가봐라.
1: 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귓전에 넷째 할아버지가 탄식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 항일이야, 옳지. 허나, 계집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야. 에이, 참.
1: 이 말은 마치 음산한 찬바람처럼 어머니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기울였다. 괴로운 경련이 입길을 스쳐 지나갔다. 두줄기의 주름살이 뜨거운 미소를 담은 듯 떨렸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잡초 속에 끼어있는 아직 꽃피지 않은 쓴바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0: 그래,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글을 배우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외놈을 칠 수 있지 않는가. 그 애들이 더우면 나는 훨씬 헐할 것이다. 수연이는 남자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 수자도 어리지 않다. 하다못해 동생들이라도 돌볼 수 있지 않는가. 내가 뭘 바라고 혼자 아득바득하는가.
1: 어머니의 머리는 점점 깊이 숙여져 그 쓴바귀와 더욱더 가까워졌다. 그는 쓴바귀 뿌리의 쓴맛이 입안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상처가 더욱 아파나며 온몸에 식은 땀방울이 송송 돋았다. 그는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앞에는 강영천이 떠올랐다. 그의 수척한 얼굴과 영채 도는 두 눈은 마치 어머니 눈앞에 있는 듯 뚜렷하였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간곡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4: 아주머니, 혁명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오래오래 해야 합니다. 외놈을 몰아내면 또 나라를 건설해야지요. 우리 중국을 소련과 같이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배워야 합니다. 글을 모르고서는 큰일을 못하지요. 지난날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덕강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공부했는지는 아주머니가 잘 알지요. 지금은 돈 안 내고 공부하는데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에서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1: 강영천의 말은 금시 어머니의 가슴속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번쩍 축혀들었다.
0: 옳다. 혁명이 중요하다. 자식들의 앞날이 중요하다. 다 늙은 나야 고생을 좀 한들 두려울 게 뭔가?
1: 어머니 눈앞에는 여전히 꽃도 안 핀 애어린 숨바귀가 잡초 속에 끼어 있었다. 숨바귀는 쓰기는 하지만 맛은 좋았다. 나물 캐는 처녀들이 곳곳으로 찾아다니는 나물 중에 하나이다. 숨바귀 뿌리는 매우 쓰지만 피어난 꽃은 아주 향기롭다.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숨바귀 주위의 무성한 풀들을 뽑아버렸다. 나물 뜯는 처녀애들이 이 숨바귀를 보라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햇빛을 담뿍 받고 빨리 자라 꽃을 활짝 피우라고 그렇게 하는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 내어 일어섰다. 모진 아픔을 간신히 참으며 다리를 끌고 샘물터로 걸어갔다. 맑은 샘물은 여기저기 날린 돌을 에돌아 소용돌이치며 졸졸 흘러내려갔다. 돌 위에 앉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물속에 똑똑하게 비치었다. 그림자는 비록 흔들거렸으나 아래턱 오른쪽에 있는 검은 키미까지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상한 다리에 바지를 걷고 검붉은 피 흔적을 말끔히 씻었다. 그리고 옷 안천을 한 조각 찢어 다친 곳을 동이었다. 상처를 처치하고 나서 손에 물을 묻혀서 얼굴을 두어 번 훔쳤다. 즉시 시원한 느낌이 몸으로 갈마들었다. 맑은 샘물을 손으로 한 움큼 퍼서 꿀꺽꿀꺽 들이켰다. 가슴이 후련하고 상쾌하였다. 어머니는 차고도 맑은 샘물에서 힘을 받은 듯 다시 물을 깃기 시작하였다. 비탈에 이르러서 반통씩 들고 산으로 올라가 끝내 밭에까지 물을 길어 갔다. 어머니는 비록 청춘 시절의 기력을 잃어버렸으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있을 수 없는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히 꺼질 줄 모르고 훨훨 타오르는 신념의 불길은 사람들을 다시 젊어지게 하고 청춘을 되찾게 하며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0: 박연희와 만자는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자 거의 동시에 소리치며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다. 두 개의 심장은 격동으로 하여 막 튀어나올 듯 하였다. 어머니는 얼굴에 땀을 훔치고 산 아래서 행군에 가는 부대의 대려를 바라보며 기쁜 웃음을 지었다. 덕강이는 집을 떠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소식 한 번 없었다. 어머니는 사방으로 이동하며 싸우는 부대에선 편지를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대만 만나면 아들의 소식을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전사들의 친절하고도 미안해하는 대답을 들었다.
1: 아주머니, 부대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다 알 수 없어요.
0: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만나면 또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팔로군 전사들의 모든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하여 어디 가서 밥이나 배부르게 먹는지, 뜨뜻하게 입었는지, 옷이 깨지면 기워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르면 보살피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하는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며 총소리만 들어도 아들에게 생각이 미쳐 마치 모든 총알이 다 아들 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가슴이 환란거리곤 하였다. 하기에 어머니는 부대에 보내는 것이면 신 한 컬레 옷 한 벌이라도 꼭 자기 아들의 것을 만드는 것처럼 있는 성의를 다 쏟아부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커갈수록 그는 모든 전사를 사랑하고 팔로군 전체를 사랑하였다. 원래 부녀 구국회에서는 수연이 한몫이면 되기에 어머니는 원어물자를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자기의 자식들, 집을 떠나 어머니와 갈라진 전사들을 위해 조그만 힘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는가. 강영천이 구의 교도원으로 소환되어 왕관장을 떠나가게 되자 어머니는 사랑채를 비워두고 전적으로 부대가 오면 들게 하였다. 매번 여기에 류숙하는 전사들은 인차 어머니와 친숙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추울세라 구두를 덮여주고 옷을 빨아 기워주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은 흘러도로 오늘 요청한 마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고향은 언제나 새빨하지 않는 따뜻한 인접으로 장엄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은 지금 길거리마다 연두색 푸르름이 줄지어 춤을 추고 화산꽃들이 기분 좋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 마음의 터전에도 녹색의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희망의 씨앗을 묻고 사랑의 이슬비를 촉촉히 뿌려주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순자 씨가 모든 분들이 고민을 털어버리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황금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왜 그때는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연기시 복산가의 김명남 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귀여운 손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친구 최호웅 씨를 보면서 행복은 워낙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손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축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다양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김금자 씨 식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국 타향에서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들을 때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돕고 싶다면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한테는 고향 입맛에 맞는 밑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고향정, 고향 맛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소품 동네 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아, 그 동네 노인들을 부탁한 짐들을 몽땅 다 가지고 아, 한 곱에 쭉 돌면 너나 주느라고 아, 땀 죽겠다. 아, 여보. 아, 여보. 아야, 아까 저 앞에 그 왕암에 요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한다면서 아, 밥을 해줄라 나간 게 어째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에이그, 에이그. 아이, 그저 만날 저렇게 동네 노인들만 보살핀이라고. 하여튼간 저, 아이, 저 우리 저 정말 다사기도 다사왔네.
2: 아바이, 우리 다 왔었구만.
1: 이 아바이 또 달아났었대.
2: 예. 아바이, 아바이. 우리 여기 앉기입서
1: 에리맥기. 저 아바이. 빨리, 빨리.
2: 우리 아바이 껍다야.
1: 예.
2: 에이, 말을 잘 듣는다. 어, 오야. 오, 시름 났다. 야, 나서마 오늘 너무 바빠서 생 혼났었구만.
1: 아이 또 어째?
2: 아이 아까 내 글쎄 그 왕아바이네 집에 가서 밥을 다 해놓고 가차노차 하는데.
1: 야.
2: 아이 저 위에 혼자 사는 장가매 글쎄 당시 어제 사다 준 그 돼지고기 흰살로 맛있다고 너무 많이 잡수고 서울사를 만나서 급히 배서로 간다는 게 그만에 펄썩 넘어지 우 발목을 다쳐서 야 그 바지에 그도 뱀배기를 했다고 서 빨리 오라고 돌아와 잼도
1: 저런 저런 저런 아이 그래서
2: 야 그래 어찌겠어 그래서 급히 달아가서 아메리 이렇게 더 뒤에다 눕혀놓고 제깡으로 덮어서 소볼 베끼고 싹 씻어놓고 이래고 나오는데 이 아바이 집 가는 길인데 이 아바이 글쎄 또 치매에 발작해서 정신없이 저 뒷산으로 올리 달트라 말이구만
1: 저 아 그래 이제 하면은
2: 야 어제 이제 하면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오늘은 조카 잔치에 시내를 간다며 우리 보고 받아라고 부탁했지 고모임도
1: 근데 그 아무리 조카 혼설해도 그렇지야 아 이렇게 치매 온 아바이를 집에다 혼자 떡 남겨놓고 어떻게 그 시내를 간답디기
2: 에휴 무슨 말 못할 사연 있겠습지 무슨
1: 사연이 무슨 사연이
2: 어, 아바이 아바이 어디 가
1: 뭘 가 그만 먹고 어디 간다 검들이
3: 이 누구야
1: 네 그만 돼
3: 내라는 게 누구야 이 가자 가
1: 야 이거 뭘 갖고
2: 야 이보소 어제 이 아픈 아바이를 막 중대배질이 해놓은다 이랜도
1: 얘너 달아나는 거 빨아봐라 또
2: 야 비켜서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너의 엄마 없어
4: 엄마
2: 우리 엄마. 빨리 엄마 우리 빨리 저희가 안 보였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엄마 데리러 올 거만 얘 아이고 우리 아바이 곱다야 아이고 최고다 최고
1: 이 아바이 치매는 어때 그 유사로 좋아하는 치매제
2: 그치겠는데
1: 야 그 저 치매도 좋은 치매다야 아 여보 예. 나도 이따 안 들으면 이 아바이 같은 치매 와서 음에 죽겠어
2: 아이고 그래서 할 소리 없어 아무 소리나 하네 빨리 들어가서 예. 세수 수고하고 빙정 강찬 소리 나네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밝고 똑똑하고 마음씨 고봐서 온 동네 이러고서 몽땅 도담다 해서 도와주던 우리 대상 아바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 됐은데 이게

0: 이나시네르가 나에간다.
1: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우리 무시 내려가겠음도 아바이 신데라 해갖구마
0: 아간다
1: 라생쿠게 아바이 콜콜아 없지 우리 무릎 말기사 자자자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아바이 마시던 물이야 뭐.
1: 야, 아바이 마시던 물이 뭐 어떻다고 그랬도 다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인데 무슨 아이고 시원하기만 하구만 아이고
0: 얼쏘 당신 자식 뭐 엄마 아버지 말해서 좋겠어 에? 그래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 당신은 이 동네 딸이라지
1: 야 정말 아, 내 무수가 한 게 있다고 자꾸 나를 동네 딸 하는지 모르겠을까만
0: 아 이모 당신 어째 동네 딸이에요 야? 전번에도 저 아래 그 왕청지암에 그 달리켈라가 다 부 살짝 맞고 쓰러지니까 당시에 또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야 아 그지 자식들이 그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아이 그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한 달 동안이나 시들었지 그 뭐예요
1: 그래 어찌겠음도 온 동네 젊으이라고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0: 무슨 거 젊으이라고? 이봐 이봐 우리도 저 60이요 60이
1: 그래도 이분들이 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이 집이 아 정말 당시에 이 아바이를 좀 잘 챙기입소
0: 어디?
1: 아, 야 내 이리 봐봐서 또 가봐야 되겠어 그만
0: 야 그만 왔다가 또 어디를 가려 어디?
1: 야 내 할 일이 태상 갔어 그만 내 가봐야 되겠구만 예?
0: 이봐 예. 그 아무리 태상 갔대도 밥이서 먹고 댕겨 되지 나도 이거 배고프
2: 나도 배고프 배고프다
0: 이 아바이 좀 빨리 배고프
2: 나도 배고프다
1: 아바이 배고프구나 가면서 어 이거 아바이 여기 사타 있을 거 마예 우리 여 사타 조금 잡수고 여기를 합서 야 이거서 당시 아바이를 좀 챙겨서 식사를 같이 합서 아이 이렇게 좋은 날씨 동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청소도 해야 되지 그 묵은 빨래도 다 씻느라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날 가지 그만 당신 좀 수고하소 내 가겠어 그만
2: 사야
1: 어째 이랬노
0: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2: 나.
0: 야 아바야 우리 둘이 할 말이 있어 그거
1: 없어 당신 자꾸만 오니까 아바야 따라오자 뭐입니다 아바이 예예 우리 밥 먹깁소
0: 앉으소 아니 그게 앉으소
1: 밥 우수깁소
0: 이모
1: 예
0: 글쎄 당시 그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이 동네 노인들이 타라 많이 받았다고요 이래지만 그 우리 이만했으면 대체 그 뭐요?
1: 쉬고 아바이트 계속 막 아바이트 계속
0: 쉬는 무슨 쉬오? 그래 우리 무슨 돈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뭐 자식이 없어 제 자식들은 다 외국에 보내놓고서는 보지도 않는데 아,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이오
1: 정말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됨도
0: 에이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나는 정말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지만 그 아픈 다리를 지지 끄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저녁에 이래면 또 그 관절이 아파서 아가 할 때면 아름소리를 할 때면 대성막 곁에서 더누면 어떻겠단 말이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누구 하나 알아봐준 사람이 있을때
1: 우리 뭐 누구 알아봐달라고 함도 하늘이 다 굽어벗구만 나는 괜찮구만
0: 여기 와서
1: 어째 그램도
0: 앉으라는데
1: 알았을구만 아구 다리
0: 자
1: 어째 이래 어째
0: 내 다리를 물어줄게
1: 아고 시원하구만
0: 에휴 이거 퉁퉁 붓긴 다리를 벗게 에휴
1: 아프구만 살랑살랑 합소 아고
0: 시원하
1: 예 시원하구만
0: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저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좀 물어줄게
1: 정말임도
0: 정말이지 그래 무슨
1: 이거 밉다가도 거분게 아이고 이거 밉다가도 거분게 아이고
0: 아니 이모
1: 예
0: 내 뭐

0: 아야.
1: 당신 지금 이 동네 노인들이 시중들은 거 영 좋아하는 것 같아.
2: 예. 당신이 벌써 다 잊었습니다. 아, 우리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 당신의 집도 구차했고 나도 또량 부모 다 일찍이 돌아가다 보여 맨손으로 새가 나제 부모님도
1: 알았어.
2: 그때 저 위에 장암에는 자기네 살던 아래 카는 손질 애들라며 손뜬 내졌고 아, 또 저 아래 왕청집 하면은 구람돼지 새끼를 판 돈으로 우리를 그 세가살의 김으로 몽땅 사줬제 부모님도
1: 알았어 알았어.
2: 더 고마운 거는 저 앞에 왕아바에 야 그래도 제사에 빨리 붙는데 소만한 게 없느라 이래면서 우리를 그 얼룩 송아지 한 마리를 일전 한 번도 받지 않고 고소줬제 부모님도.
1: 글쎄 내 그 다 어
2: 어디 그 뿌임도 이 바가바이네 정마에 우리 딸 옥수야한테는 영원한 은인이라 말이구마. 우리 딸 옥수이 다섯 살 나던 해에 당시 도드락도로 사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수이까지 급성 미진에 걸려서 죽는다 산다 하니까 이 바가발 이 바가발 글쎄에 선뜻 나서서 자전거에 우리 두루 싣고 한밤중에 공사병원까지 가스의 망정이지 그러자면 우리 옥수이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도 오랄게끔아
1: 이봐 우리 어디 큰 거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하겠어.
2: 나는 정말 이렇게 치매 걸린 부모라도 내 곁에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게 말이구마.
1: 그러게 말이오.
2: 그래 아, 우리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도 예. 아니 한때는 우리 동네를 건설하느라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일등 공신들이 제 고모임도
1: 맞어 맞어
2: 벗어 벗어 야 지금 나라에서 우리 농촌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줌도 예. 아이 우리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벗어 벗어 그서 이런 그서 그만 벽돌 지금 무상으로 다 재주지. 아, 또 그저 의료보험은 다 주지 해주고 예.
1: 그렇지.
2: 아, 또 그저 그 65세 노인들부터는 아이 매달마다 100원씩 딱딱 주지. 하여튼간 우리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 우리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우리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대신 우리 둘이 손잡고 동네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서 보답하자 말이구마.
1: 알았어. 야, 우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야 이 바가바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너희들이야 더 잘 못 쓰자 말이오.
2: 예, 알았구마. 그래, 김수야.

0: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천시 밀강량 4만촌에 있는 큰 오빠와 큰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큰 오빠와 큰 형님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나 저희 가정에 곤란이 있을 때면 늘 앞장서시곤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큰 오빠와 큰 형님께서 건강하시고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100세의 시대가 왔구나를 요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래 가여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연길 씨의 오영철 씨와 최정 씨 부부는 40년간 함께 노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알찬 열매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정 씨는 시집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셋이나 되는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힘이 된 것은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아낌없는 사랑과 더불어 시동생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어엿하게 성장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지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봄을 그리워하고, 또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가진 것이 소중함을 모르고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터득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인생은 기다림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하얀 논이 소복이 쌓인 대지. 동심과 낭만이 숨쉬는 북극의 겨울은 동화 세계를 방풀케 합니다. 겨울은 낭만과 함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시나요? 눈비로 얼어붙은 빙판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만단의 준비입니다. 출행 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결빙된 도로는 피해주세요. 차량 운전자는 소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급출발과 급정지를 피해주세요. 겨울철 오락시설이나 스포츠 종목을 즐길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세요. 사전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눈 내린 겨울은 아름답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겨울의 낭만은 안전과 함께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속담입니다. 그 의미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 우리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 그리고 삶의 여정을 가르는 깊은 의미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철수와 영희라는 두 명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뛰어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회화 서적을 찾아보고 경험이 풍부한 화가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꿈은 말로만 떠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과시하기만 하고 실제로 붓을 잡아 그림을 그리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으르게 지내거나 친구들과 노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색채감과 섬세한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시할 작품이 전혀 없었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늘 꿈만을 떠들어대고 실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만 꿈을 그리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철수는 끈기와 열정적인 행동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영희는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추구하는 길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는 결코 건강한 체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말로는 안 되고 꼭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의 실제 행동을 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꼭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약속을 꼭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고 존경하며 업무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셋째, 행동은 자기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제 행동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어 학습서를 사서 열심히 읽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 성장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 시간을 늘리고 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심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친구에게 친밀한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깊이 기를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보호를 예로 들면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에 대한 이념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속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목표 달성, 신뢰 구축, 자기 성장, 개인 발전, 인간관계, 사회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에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속담의 유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 속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교체는 자연의 영원한 멜로디로 기후 변화와 경치의 변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가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며 성급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 문제는 계절 교체 때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집니다. 그럼 먼저 계절 교체가 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정 변동의 일반적인 표현 범은 만물이 부활하고 활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졸림, 무기력함을 느끼며 기분도 우울하고 억울해집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봄 감정 장애라고 하며 봄에 인체 신진 대사가 가속화되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름의 더운 날씨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만들고 감정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조그만 일에도 싸우게 될 수 있으며 업무 효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여름은 낮이 길

밤이 짧아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가을은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으며 경치가 아름답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초풍추위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듯이 가을에 낙엽과 날씨가 추워지는 것은 생명의 쇠퇴를 연상케 하여 소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단축되고 기온이 떨어지며 인체의 생체 시계와 내분 비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절성 감정 장애를 발현하며 기분 우울, 활력 부족, 사물에 대한 흥미 상실, 심지어는 수면 장애와 식욕 변화 등을 보입니다. 계절 교체 시 온도, 습도, 일조 등 환경 요소의 변화가 인체의 생체 시계와 내분 비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조 시간의 변화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이상해질 때 감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 변화도 인체의 혈액 순환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감정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계절 교체는 종종 생활 리듬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후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실외로 나가는 등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적응 불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 경험과 성격 특징도 계절 교체에 대한 심리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강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감정에 더욱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성입니다. 마음 상태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감정 변동과 불량한 감정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과 우울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 상승, 혈당 변동,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 변동은 사고를 방해하고 업무와 학습의 적극성을 낮추어 업무와 학습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 교체 시에 평온한

불평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여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할 수 있으며 서로의 감정을 돕고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절 교체 시 계절 특성에 맞게 식사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봄에는 상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를 들어 채소, 과일, 곡물 등을 많이 섭취하면 간 건강과 비위 건강을 돕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고추장 등을 많이 섭취하고 너무 매운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음양 조절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 백합, 은이, 배 등을 많이 섭취하여 가을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온하는 음식, 예를 들어 양고기, 대추, 용과 등을 많이 섭취하여 체력 보충을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정량 식사를 하며 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생체 시계를 조정하고 수면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가능한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자고 일어나도록 하며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음으로 적절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일조 시간이 짧음으로 낮에 가능한 한 많이 활동하고 밤에는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도록 하여 몸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절 교체 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종목, 예를 들어 산책, 조깅, 요가, 태극권 등을 선택하여 매주 일정 횟수 이상 운동을 쟁취해야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엔도르핀 등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기분 좋은 느낌을 주며 불량한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 교체 시 감정 변동이 정상적인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량한 감정이 나타날 때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절 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감정관리 방법, 예를 들어 심호흡 명상, 이완 훈련 등을 학습하여 긴장과 불안 감정을 완화합니다. 감정이 흥분될 때 몇 번의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명상을 하여 호흡과 마음의 느낌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인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독서 등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키며 불량한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가 암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절 교체 시 자주 자신에게 나는 계절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나는 각종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가 암시를 합니다. 끊임없는 자가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강화하고 마음 상태를 조정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휴식과 거주 환경도 중요합니다. 거주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와 장식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꽃을 꽂아 활력을 더하고 여름에는 밝은 색상의 커튼과 침구를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며 가을에는 가을 열매나 장식품을 놓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색조에 조명과 담요를 사용하여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실내 환기와 채광을 잘해서 공기가 맑도록 합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업무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책상 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업무 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몸을 움직이며 창밖의 경치를 보며 시각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에 녹색 식물을 놓아 활력을 더합니다. 계절 교체 시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참지 말고 가족과 친구와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서적 지원과 격려를 주어 불량한 감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식사, 여행, 야외 운동 등의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돕고 스트레스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문제가 심각하여 자가, 조절과 가족, 친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을 통해 감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평온한 마음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하면 회사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계절 교체 시 불안과 성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동료와 자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 문제에 깨닫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하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또한 심호흡과 명상을 이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불안감이 들 때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15분 동안 명상을 하여 호흡과 마음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김모 씨의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업무 효율도 향상되며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다음 왕 씨는 대학생으로 성격이 내향적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연상하고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왕 씨는 주동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심리 상담 강의에 신청하여 많은 심리 조절 방법을 배웁니다. 친구들과의 소통과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점차 가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가을의 평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음 상태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변화하며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계절 교체는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심리 상태를 조절하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계절 교체 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기다려지는 주말과 반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심지어 월요일에는 유독 차가 밀린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저 월요병의 일부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월요일 출근이 더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요일별, 시간대별 동행 속도를 알아본 결과 네, 월요일 오전 출근 시간대와 주말 직전인 금요일 퇴근 시간대 차량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공휴일이나 눈이나 내리고 비가 내렸던 흐린 날씨에도 도로의 통행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날씨가 좋지 않은 월요일이나 공휴일을 앞둔 날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소요 시간을 좀 더 길게 예상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정체가 빨리 시작되는 것과 교통체증으로 지각을 염려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월요일 교통체증은 차량의 수가 많아서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도로 위에서는 차량 간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 차량이 아주 조금만 지체되어도 뒤로 갈수록 그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딱히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출근할 때는 좀 더 부지런히 나와야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네, 막히는 도로가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네,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최고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인기가 폭발입니다. 네,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네, 여름이 시작된 후 각 지역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박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과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

일을 끌고 있습니다. 왕성한 시장 수요에는 수박 검증사라는 직업을 빠르게 활성화시켰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박시장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상인들이 량질의 수박을 전국 각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아침 6시부터 산동성 하택시 정도구 남왕점진의 수박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품질이 좋은 수박을 골라 현지의 주요 시장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수박은 모두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수박을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이때 멀리서 온 상인들은 미리 한 명의 수박 검증사를 예약하여 그들을 통해 단맛이 높고 맛이 좋은 수박을 식별합니다. 네, 5년간의 수박 검증 경험이 있는 마기는 현지 수박시장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수박 검증사로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외관 관찰, 두드리기, 소리 듣기 등을 통해 수박의 성숙도, 단맛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네, 구매자와 소비자들에게 품질 보장을 제공합니다.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비인기 직업은 종종 저소득과 연결되는데 네, 수박 검증사가 높은 연봉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것은 전형적인 발레입니다. 네, 전문 수박 검증사는 첫째 보고, 둘째 만지고, 셋째 듣는 검증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2, 3초 만에 수박이 익었는지 맛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 그들은 수박 주요 산지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기 인재로서 대부분 월 수입이 만 원을 넘습니다.

네, 여름밤에 별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큰 즐거움인데요. 네, 우리가 맑고 구름이 없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반짝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 같으며 특히 별의 관찰 위치가 지평선에 가까울 때 더욱 심하게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왜 깜빡이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별이 사실 진짜 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빛의 굴절 현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전파되면 굴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같은 매질에서 전파될 때 밀도가 다르면 굴절이 발생합니다. 네, 지구상의 공기는

별이 깜빡이는 것은 실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며칠 골절률이 변동하여 육안으로 관찰된 별과 그 실체가 위치한 곳의 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빈번하여 저당 수십 번 내지 수백 번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 뗀 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네, 이번 주에는 사천성 노주시 고란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진 태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3번째는 영원한 붉은 기억의 동네 태평입니다. 태평 고진은 홍군이 네 번이나 적수강을 건너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위해 기여한 붉은 역사 문화 동네입니다. 고란하와 적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태평은 예로부터 중요한 무역 동네였습니다. 지세가 높은 동남쪽과 상대적으로 낮은 서남쪽으로 비스듬히 자리를 잡은 태평은 거리가 대부분 돌계단으로 되어 산의 동네로 불립니다. 수백 개의 돌계단으로 된 태평의 옛거리를 걸으면 양쪽에 500여 년 전에 지어진 고건물로 된 가게가 즐비해 장이 서는 날이면 온갖 물건을 팔아 사람들로 붐빕니다. 천년원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태평은 옛날에는 야랑국에 속했고 삼국시기에는 제갈공명이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3,400년 전의 정조 때는 요명갑부가 이곳에 학당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이 내외 이름을 떨치게 된 계기는 1935년 모택동이 이끄는 홍군이 2만 5천리에 달하는 기나긴 장정을 하면서 국민당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 적수를 4번 왕복하면서 이곳을 경유했기 때문입니다. 복상하는 홍군을 섬멸하기 위해 장계석이 수십만 대군을 파견했으나 홍군은 적수를 4번 왕복하는 기동 전술로 국민당 군대를 이곳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장정의 승리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홍군은 그때 태평에 머무는 동안 슬로건을 써서 벽에 붙이고 통지문을 쓰는 등 혁명과 연관되는 많은 요적과 문화재를 남겼습니다. 홍군이 머문 거리도 그 때문에 장정가로 불리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적수의 기술계도 빌딩 숲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상가를 조성하고 옛거리를 저 뒤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번화함을 잃어버린 옛거리의 돌계단을 따라 걸으면 마치 어제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문과 벽에는 홍군 취사방, 여성 홍군 주소 등 오젯날의 흔적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런 거리를 걷다가 집신을 파는 할아버지나 쌀을 사는 주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어제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합니다. 1975년 홍군의 적수 도하와 연관되는 유일한 중국 공농 홍군 장성 전시관이 태평에서 개관되어 홍군의 깃발과 홍군의 의학서적, 인감, 그릇 등 300여 점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난히 눈길을 끈 문화재는 2m 길이의 나무입니다. 네, 설명에 의하면 홍군이 태평에 진입했을 때 현재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서 노숙했다고 합니다. 홍군이 태평을 떠난 뒤 태평의 백성들은 홍군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아껴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그 나무가 고사한 후 현지인들은 그 나무의 한 토막을 잘라 전시관에 전시해서 어제 아름다운 일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적수의 모태는 종국 광농헌군 적수태평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의 기초 높이는 1.9m, 3단계로 나누며 단계별 높이는 50m, 비석의 높이는 12m, 비석 꼭대기의 깃발 길이는 2.6m입니다. 이 숫자를 연결하면 1935년 12월 26일이고 그날은 바로 네 번째로 적수를 건너면서 성공을 거둔 그 일자를 의미합니다. 12월 26일은 모택동 주석의 생일이고 지금도 해마다 정명이 되면 현지인들은 꽃을 가지고 이 비석 앞에서 모택동 주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립니다. 헌군이 적수를 건널 때 경유한 모태 바위에도 기념비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사천성 노주시 고란현에 위치한 태평은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성도시의 하화지 버스 터미널에서 고란행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5차 오개능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 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용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 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중차 지치할 차량 회사의 철도 특수 컨테이너 사업이 중요한 리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만 번째 20피트 35톤 프레임식 철도 고일강 컨테이너 제품이 자회사인 대제 컨테이너 회사에서 공식 출고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 철도 프레임식 고일강 컨테이너의 누적 보유량이 성공적으로 만 대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0피트 35톤 프레임식 철도 고일강 컨테이너는 철도, 도로, 해상 운송 등 복합 운송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직경 800에서

100mm의 권당 무게 32톤 미만의 코일강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중간에 2차 하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일강의 손상을 원천 차단하고 운송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게차나 자동화 전용 크레인 등 기계화 하역 장비에 완벽히 맞춰 고효율 작업을 실현했으며 인력 의존도를 낮춰 작업자의 노동 강도도 완화했습니다. 소직경 코일강의 경우 소프트 셀링을 이용한 하역도 가능해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재 흥룡강성 배청현 시중향은 봄철 모내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시중향의 표 재배 면적은 1200무에 달하며 과학적인 재배 기술에 힘입어 표 자람새가 양호해 예상 수확량은 무당 950근, 무당 평균 수입은 4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 산업은 지역 주민 5명에게 장기 일자리를, 40명에게는 유연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문화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 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경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의 조각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 동령 유물에 깃든 이야기 전시관 속 항일 영군 유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문화창작엽서가 동령 요새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동령은 동북 항일영군의 중요한 활동지역이자 일본 침략군의 아시아 최대 군사 요새군이 위치했던 곳으로 이 붉은 땅에는 전쟁과 포화의 세월을 증언하는 수많은 혁명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행된 문화창작엽서 시리즈는 항일영군 전사들의 생활용품, 작전 무기 등 대표적인 소장 유물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으며 유물 채색 그림 해석과 정신 해설 방식을 디자인에 적용했습니다. 일전 문화 및 관광부는 2025년 문화 및 관광 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A급 관광지는 총 16,994개였으며 직접 고용 인원은 17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는 연 인원 75억 1천만 명, 관광 수입은 5,544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문화 및 관광부 소속 예술공연단체는 총 1,879개였습니다. 연간 공연 횟수는 39만 2천 회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국내 관객 수는 연 인원 3억 1천만 명으로 2.4%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공공미술관 740개, 공공도서관 3,253개, 대중문화기관 4만 4천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프로젝트가 1,557항목,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전승자가 3,994명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7번째 시간입니다. 요가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댄 채 생각에 잠긴다.
1: 아, 저기 누굴 찾으세요?
0: 요가가 문을 여니 웬 아줌마가 찾아와 있다.
2: 동무가 요가요?
1: 네.
2: 한 선생이 기다려. 얼른 나랑 같이 가요.
1: 아.
0: 아줌마가 요가를 데리고 어느 길 옆 정자에 이른다.
1: 저기요, 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요?
2: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선생이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어.
1: 근데 왜 안 보이죠?
2: 틀림없이 여기 있어. 좀 기다려. 인차 올 거요. 난 가야겠어. 기다려.
0: 아줌마가 가버리자 혼자 남은 요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한치를 기다린다. 한참 후에야 등 뒤로 한목재의 부름소리가 들린다.
3: 요가야!
1: 한목재!
3: 아이고.
1: 술은 다 깼어?
3: 아, 미안해. 어제 손님 접대한 대로 과음했어. 자, 심수에 온 걸 환영한다.
0: 한목재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요가와 포옹한다.
3: 아, 가자, 만날 사람 있어.
1: 누굴? 금방 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3: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랑 같이 쇼를 하자. 내가 뭐라고 하든 넌 예예 하면 돼. 웃는 데를 굴러. 빨리 가. 아, 시간이 없어. 가자.
0: 한목지가 요가를 이끌고 약속 지점으로 간다. 공문 가방을 든 웬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4: 왕경리.
3: 아이고.
4: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모서 받느라고. 심순이는 참 효율이 높아요. 시간이 곧 금전이라 1분 사이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3: 맞습니다. 한 사장께서 전자제품만 넘겨준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4: 아, 예. 우리 리더 회사 부사장 요가입니다. 아, 이분은 내지 왕경리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왕경리님.
3: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요 사장은 참 미인이네요. 아?
5: 왕경리님도 멋있으세요.
4: 그럼 물건 보러 갑시다.
3: 아, 좋습니다.
0: 한목지가 왕경리를 데리고 화물 저장고로 간다.
6: 한사장, 요사장.
4: 아, 저쪽엔 녹음기하고 세탁기입니다. 이건 어때요? 텔레비전과 냉장고입니다. 물건이 많은 것 같지만 내리면 다 빠지고 또 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공문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 참대곰과 비약은 국산 브랜드고 저쪽은 몽땅 일본 제품 히타치 수입산입니다.
3: 아이고, 한 사장은 정말 능력이 좋습니다. 좀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4: 저기, 어제 말한 물건은 도착했어?
6: 걱정 마세요, 사장님. 몽땅 아침에 도착한 겁니다.
4: 왕경리, 이런 물건들은 내지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심수라고 해도 장담 못하고요. 면보로 잡으면 버는 거고, 못 잡으면...
3: 아무튼 난 한 사장만 믿겠습니다. 꼭 방법 대주시오.
4: 알았으니까 그만 좀 주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요구를 들어드리고 다음에는 수입 제품을 들여오도록 노력합시다.
3: 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4: 장사란 게 뭐 결국 친구 사귀는 거죠.
3: 아, 저기,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두 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거북이, 뱀탕이 심수에서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4: 밥 먹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리군, 후에 또 약속이 따지 않았소?
6: 네. 에? 강서의 선생께서 보안해서 만나자입니다.
4: 이라 까먹을 뻔했네. 왕사장, 죄송하지만 식사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보안구에 가봐야 했어요.
0: 정산교수와 같이 열변을 토하며 한껏 바쁜 길을 내는 한목지의 모습을 요가는 놀랍고 낯선 눈빛으로 지켜보기만 한다.
4: 아, 이럽시다. 일단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거래는 요 사장이랑 하세요. 에? 전 바빠서요.
7: 아, 좋습니다. 다음에 꼭 시산에서 뵙겠습니다.
4: 아, 네, 좋습니다.
7: 아, 계약금을 가져왔습니다.
4: 아, 네네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아, 왕경리님 믿습니다. 또 봅시다.
7: 아, 네네네네. 또 봅시다.
0: 한목지가 다짜고 오자 왕경리와 유가를 남겨두고 먼저 자리를 두자 얼떨결에 부사장 노릇을 하게 된 요가가 왕경리를 향해 태연히 웃음을 지어 보인다. 잠시 후 계약금이 든 가방을 품이하는 요가가 한편으로 피해했던 한목지에게로 허겁지겁 달려와 믿기지 않는 듯 묻는다.
8: 아, 이거. 정말 이 회사가 네 거야?
4: 못 믿겠어? 명심해. 언제든 자신의 눈을 믿어야 돼.
8: 어디가?
4: 상품 유통의 다섯 가지 고리 중 가장 중요한 게 심사비준이야.
8: 심사비준이 뭔데?
4: 심수는 절주가 빠르니 너도 천천히 적응해. 무역회사의 리사장은 바쁜 사람이라 앉아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빨리 가자.
0: 리사장의 무역회사 앞.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조를 서 기다리고 있다.
4: 빨리 와. 어이구,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이구. 어쩌지? 줄 서서 기다려. 내가 가보고 올게.
9: 왕 사장님, 계단 조심하세요. 잘 가세요.
0: 비서인 듯한 젊은 여자가 왕 사장을 발에다 주고 돌아서는데 한목지가 아는 척하며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한켠으로 이끈다.
4: 아, 아가씨, 난 한씨요. 날 모르겠어? 아, 곧 알게 될 거. 아, 저기 내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되겠어. 급해서 그러. 조금 급해서.
9: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줄 섰어요. 가서 줄 섰어.
4: 아, 네. 아, 급해서 그러. 오늘 꼭 우리 사장을 만나야 돼요. 아, 봐줘. 아?
9: 나한테 말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말해야죠.
4: 걔 아가씨도 참 딱하게 우네. 아가씨가 안 들여보내도 내가 리 사장을 만날 수 있다면 믿겠소?
0: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웬 남자가 작은 삼륜차에 음료를 한가득 싣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 속으로 다가온다.
10: 자, 무역회사에서 무료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자자자, 같이 나르게. 무역회사에서 무료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자자, 자, 어서 드세요. 자자, 무료입니다. 마음대로 마셔요.
9: 아니,
10: 아, 마음대로 마세요. 무료입니다.
0: 조를 섰던 사람들이 무료 음료수를 마시려고 멀켜선다. 혼란한 틈을 타 유가를 이끌고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온 한목지가 곧바로 사장실로 향한다.
10: 자자자, 무료입니다. 마음대로 마셔요.
9: 이봐요, 이봐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 마음대로 마셔요. 아니, 마음대로
9: 아니,
10: 마셔요.
9: 이봐요. 저기요, 저기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4: 아, 알았어. 아, 계단이 너무 좁네. 다 왔어. 아.
9: 다 왔어.

0: 저 음료수를 동무가 제공했어.
1: 맞습니다. 저런 말이라 힘으로 못 당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머리를 써야죠.
0: 얼마 필요?
1: 색 텔레비와 냉장고 각각 100대씩이요.
2: 리 사장이 도말 없이 심사 비준서에 사인을 해준다.
0: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만 보고 달리는구만. 좋소. 동무야말로 심수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챙겨줘. 돈입니다. 세어보십시오.
0: 우린 수표만 취급하. 재무과에 전화 치어서 한 번만 받아주라고 하지.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0: 나라면 동무처럼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거야. 근데 명심하. 열흘 안에 반드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아님 공문서는 무효요.
1: 걱정 마세요. 꼭 제때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엔 바로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0: 그러지 마. 한몫이라 했지, 맞지?
1: 예.
0: 특혜를 주지.
1: 예, 감사합니다, 리 사장님. 그럼 방해 안 하겠습니다. 일 보세요. 저는 바로 재무과에 가겠습니다.
0: 그래. 그렇죠? 빨리 가.
1: 예. 그래,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0: 알았어.
2: 일을 마치고 나온 한목지가 요가와 함께 계단을 내려선다.
1: 요가,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어. 너 오늘 표현이 좋아서 말도 잘 듣고.
3: 진짜?
1: 그럼.
3: 뭐 그냥.
1: 그래.
2: 1층 계단 앞에서 방금 전에 요비서가 조를 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그 곁으로 다가온 한목지가 용감장을 꺼낸다.
1: 아이고, 하루 종일 서 있기가 쉽지 않겠어. 네, 명함장이요. 다음엔 구매일 테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테니 잘 부탁합니다. 자, 여기.
3: 한목지?
1: 네 사장 친구요. 수고하오. 또 봐요.
2: 한목지와 요가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조를 섰던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4: 저 자식이 누군데 막 돌아가.
5: 저런 말이라고. 심수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야.
3: 목지야, 너 유명인사네?
1: 그냥 뭐.
3: 모르는 사람이 없네.
1: 저런 말이.
2: 한목지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요가와 함께 밖으로 나온다.
1: 아이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
2: 밖으로 나온 한목지가 노점상 아줌마와 인사를 건넨다.
1: 기분 좋다고요, 누님.
6: 형님,
1: 앞으로도 합작 잘합시다.
2: 무역회사 맞은편 2층 집에서 보호비를 받던 건달종 셋째 형이란 자가 한창 망원경으로 한목지를 조시해 보고 있다.
7: 저런 말이. 어쩐지 재주 좋다 했더니.
8: 형이, 분부 마십시오. 저 자식 한쪽 다리를 마저 분질러 놓겠습니다.
7: 나대지 마, 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8: 아, 예.
7: 내가 노리는 건 저 자식 손에 있는 전자제품이야.
8: 네.
7: 야, 향응 쪽은 준비 다 됐어?
8: 현님께서 돈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2: 셋째 형이 부하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시켜준다. 집으로 돌아온 한목지가 유가와 마주앉아 술자를 부딪힌다.
1: 유가, 이 술은 첫째, 네가 온 걸 환영하고 다음은 우리가 순조롭게 비준서를 받아온 걸 축하하는 거야. 자, 이 요리들은 온남 본지방 특색이야. 자, 먹어. 많이 먹어.
3: 궁금한 게 있어.
1: 뭔데?
3: 전자제품을 팔기 전에 비준서를 받아둔 거 아니지?
1: 이 식당 사장이 등총 사람이야.
3: 음료수를 나눠주던 남자를.
9: 무역회사에서 무료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3: 네가 고용했지?
1: 이 식당만.
3: 노점상 아줌마는 이곳 지형을 성금 보듯 하니까 너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하고 맞지? 그 창고는 누구 건데?
1: 내 거야. 봤잖아. 다들 날 한 사장이라 부르는.
10: 한 사장님, 유 사장님.
1: 저쪽에는 녹음기고 이건 국산 참대곰 색텔레비. 비약입니다.
3: 음료수 나눠주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하려니 창고를 봐줄 사람을 고용 못하겠어?

0: 내 눈은 못 속이겠구나. 눈치 백단이네. 에? 해안이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부사장에 유사장 어때? 알려줄게. 이 개혁 개방기라는 게 말이야, 모든 게 첫 시작이야. 경험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몰라. 많은 일들에서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하는 거지.
1: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낯설어.
0: 멋있어?
1: 됐네요. 야, 오늘 하루는 영화 찍는 것 같았어. 완전 영화 같았다고. 이런 걸 손 안 대고 커푼다고 하지, 맞지? 오늘 얼마 벌었어?
0: 이 한 끼 식사비는 되겠지. 아? 자, 많이 먹어.
1: 제대로 말해. 이번 건에 얼마를 벌었어?
0: 몇천 원 될 거야.
2: 요가가 놀란 눈빛으로 한목지를 바라본다.
0: 어때? 땡기지? 같이 일해.
1: 같이 사기치자고? 사람 보고 말해.
0: 내 관상을 딱 보면 얼굴에 성실이라고 쓰여져 있어. 이런 관상이 제일 잘 먹혀. 농담이야. 이게 왜 사기인데? 이건 자신의 지혜와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상품 유통을 촉진시켜 유통망을 넓힌다는 거야. 아?
1: 넌 저런 말이란 말이 거슬리지 않았어?
0: 나 신경 안 써.
1: 너무 전함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했나?
2: 한목지가 소자를 놓고 몸을 기로해 소파에 기댄 채 말을 시작한다.
0: 존엄? 심수에 온 그날 자신한테 말했어. 이제부터 체면 따위는 집어치우겠다고. 존엄이 뭔데? 게으른 사람이야말로 존엄이 없는 거야. 자기 두 손으로 재물을 창조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는 게 존엄이야. 아? 절음발이란 별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급살맞아라고 저주하는데 왜 그러겠어? 샘나니까. 뭐가 샘나? 내가 많은 정보와 유통 판로를 장악하고 있고 명석한 판단력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그들보다 부지런하니까. 아? 그래서 난 한번 크게 내 사업을 할 거야. 죽어라 이래서 악재같이 벌 거야. 속물같지. 넌 날 속물이라 하겠지만 난 적어도 내 자아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일에 치여 살면서 과거 따위 다 잊을 거야.
1: 사전이도?
2: 한목지가 다시 술자리 들고 한참이나 요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0: 그래.
1: 심수는 정말 특별한 곳이네.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0: 어때, 요가? 손잡고 잘해서 자아가치를 증명해보자. 잘 생각해봐.
1: 아니, 그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어. 내 절주를 따라갈 수 있을런지.
0: 좋아, 시간도 줄게. 근데 너무 오래 걸지 마. 자, 먹어, 어서.
2: 배식은 웃음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이들에게 다가선다.
1: 순자?
2: 웃음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던 요가가 깜짝 놀란다.
1: 순자 맞아? 어떻게 여기 있지?
0: 깜빡하고 말 못했어. 데려온 지 오래됐어. 평소에 낯선 사람이 오면 숨어있어. 겁이 많아. 오늘... 아니지, 오늘 왜 나왔어? 틀림없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어. 요가야,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갔을 때 점수를 매기는 요가 기억나?
1: 날 기억해, 순자야.
0: 자자자, 앉아. 아이고, 요가도 앉고.
1: 순전 맨날 이렇게 실실 웃어?
2: 드라마 인생향연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8번째 시간입니다. 해식은 웃음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이들에게 다가선다. 웃음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던 유가가 깜짝 놀란다.
1: 순자? 순자 맞아? 어떻게 여기 있지?
2: 깜빡하고 말 못했어. 데려온 지 오래됐어. 아, 평소에 낯선 사람이 오면 숨어있어. 겁이 많아. 오늘 아니지, 오늘은 왜 나왔어? 아, 틀림없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어. 아, 유가야,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갔을 때 점수를 매기는 유가 기억나?
1: 날 기억해, 순자야.
2: 자자자, 앉아. 아, 아이고, 아, 유가도 앉고.
1: 아, 순전 맨날 이렇게 실실 웃어?
2: 파출소에서 벌레 난 후부터 이래. 남들은 다 도시로 되돌아가는데 순자만 남아있는 게 안 됐잖아. 그래서 심수에 자리를 잡자마자 데려와서 친구도 할 겸.
0: 순자가 한목지와 유가에게 찬물을 따라주고는 다시 후들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1: 목지야, 너 큰 덕을 쌓았어. 나도 찬성이야. 이만 갈게. 피곤해서 일찍 가서 쉬어야겠다.
2: 아니, 그 주숙은 어디다 잡았어?
1: 변두리에 있는 작은 여관인데 깨끗하고 좋아.
2: 여관에 있어?
1: 왜?
2: 안 돼, 위험해. 우리 집에 들어와. 아래 우층에 빈방이 많으니 마음대로 골라.
1: 아니. 그거 아니야.
2: 아이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너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걸 모를까 봐. 한 집에 살아도 지킬 거 지키면 되지. 그리고 순자가 네 보초를 서줄 거야.
1: 그래도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2: 알았어. 그럼 내가 며칠 후에 시간 내서 새 집을 잡아줄게.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그럼 서로 돌봐줄 수도 있고. 좋잖아.
1: 그건데. 근데 너무 큰 집은 싫어. 나 돈 없어.
2: 방 두 개짜리로. 새값은 회사에서 대줄게.
1: 뭐?
2: 좀 더 앉아있어.
1: 나 아직 결정 안 했어.
2: 결정은 무슨. 내 말 들어. 유가, 이거 봐. 우리 회사 재무 도장이야.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 이렇게 되면 우린 이젠 한 배를 탔어. 나 누구도 도망 못 쳐. 유 사장님, 차려봅시다.
0: 유가가 앞에 놓인 재무 도장과 한목지 얼굴을 번갈아 바라본다. 한병선네 집. 늦은 시간. 안방에 들어선 진혜화가 신문을 보고 있는 한병선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3: 아저, 여보, 유가가 심수에 갔어요.
4: 벌써 여섯 번이나 말했어.
3: 말했다고요? 에이. 목지와 사촌이도 이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4: 여보, 귀띠 많은데 유가는 유부녀여. 남편과 애가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3: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난 다 알아요. 유가는 여태 목지를 못 잊고 있어요.
4: 에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0: 심소씨. 하루 일을 마친 선성상과 한정연이 나란히 집에 들어선다.
5: 집에 왔어.
6: 힘들어 죽겠어. 이거.
5: 자, 신발장에 넣고.
6: 오늘 뚝배기탕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남편이랑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맨날 야근을 해도 안 힘들 것 같아.
5: 맨날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
6: 맛있고 비싸지도 않고. 아껴 모아서 우리 회사를 만들어야지.
5: 그 기특해라.
6: 돌도 없는 색시감이지.
5: 그러니까 내가 잰 거지. 목지 형이 차값 다 마련했어.
6: 진짜?
7: 차값을 다 갚으면 말이야. 아, 그 뼈정 물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6: 어, 맞아 맞아. 그 식당 거요.
7: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면서.
6: 동료들은 다 먹어봤대.
7: 돈 다 갚으면 먹으러 가자.
6: 좋아요. 아, 그리고 형향이 가서 향수를 살 거야.
7: 사.
6: 또 이쁜 옷도 사야지.
7: 사.
6: 엄마 아버지 옷도 사.
7: 다 사.
0: 들뜬 기분으로 말을 하던 한정연이 갑자기 새초로 맺힌다.
6: 안 사요.
0: 어렵사리 생긴 마음의 요요 속에 어느새 집 생각, 부모님 생각이 틈을 비집고 들어선다. 말없이 생각에 잠기는 한정연을 바라보던 선성상이 사과를 깎으며 곁을 지켜준다. 이 시각 자식들을 모두 외지에 보낸 진애와 역시 아들, 딸 생각에 밤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층 서재. 진애화가 벽에 걸린 한목지와 한정연의 사진을 마주하고 꼼짝 않고 서 있는다. 서재를 지나던 한병선이 그 모습을 보고 들어선다.
4: 무슨 생각을 하오? 또 사진 속 누군가의 인생을 설계해 주려고 그런 거요? 아?
3: 당장 날아가서 정연이 못 잡아오는 게 한스러워요.
4: 참 멋질 게도 많았네. 아이고, 당신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여려서 정자 정연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거면서.
3: 안 봐요. 안 본다고 했잖아요.
4: 안 보긴. 여보, 난 말이요, 퇴직을 하면 말이 돌아다니고 싶소.
3: 가긴 어딜 가요. 퇴직도 안 했는데 아직도 인대에 직이 있잖아요.
4: 상급의 보고서를 바쳤어. 철저히 손을 떼겠다고 직을 걸어둘 게 뭐 있어.
3: 보고서를 올려보내도 허락 안 할 거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아요.
4: 아이고, 당신이면 내 상급이요 말해줄 게 이미 비준했어.
3: 비준했어요?
4: 그럼.
3: 아니, 뭐가 그렇게 쉬워요? 기다렸다는 듯이 비준했네요. 아직 더 해도 되는데.
4: 더 해서 뭐라. 지금 형세를 보. 아,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관념으로 사업을 해야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보. 진작에 뒤처졌어. 심수는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시범도시요. 조항에서도 몇 년간의 개혁개방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어. 그래서 심수는 한번 가서 보고 싶어. 어떻소?
3: 심수예요?
4: 그렇소. 겸사겸사 애들도 보고, 어?
3: 저치여서저 심수에 가면 우리 아들을 봐야지.
4: 딸도 있지.
3: 당신도 참. 안 본다고 했잖아요. 안 봐요. 걔 말 꺼내지 말아요.
4: 알았어, 말 안 할게. 이보, 정연이 말만 나오면 아이고,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3: 눈물에 무슨 눈물이 왜 나요? 걔 집에 우리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집 나가서부터 여태 편지 한 장 없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딸은 무슨.
4: 좋소. 이번에 심수에 가면 두 가지를 보기요. 첫째, 아들을 만나고, 둘째, 딸을 찾기요.
3: 찾기 뭐?
4: 어? 공정처에 가서 서면 문서를 작성하고 철저하게 관계를 끊기요. 얻어서. 좋지?
3: 아, 저 왜 이래요?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려고.
4: 이것도 실수. 당신은 항상 그렇게 모순 속에서 사오. 정강.

0: 과 리성의 갈등 속에서 말이요.
1: 아,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 맨날 그 말을 꺼나요? 속상해 죽겠는데.
2: 딸 정연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가시지 않은 진혜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마음이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정연의 말만 하면 눈물부터 보인다.
0: 알았어, 알았어.
2: 한편 심소시 하루를 바삐 돌아친 한정연은 선성상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선성상은 깎은 사과를 소파에 앉은 한정연에게 넘겨주고 그의 곁에 앉는다.
3: 한석이께서 퇴직했다고 들었어.
1: 퇴직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딸로 인정도 안 하는데 나도 신경 꼴래요.
3: 또 괜히 그런다. 잊었어? 지난번에도 엄마가 허리가 안 좋다고 걱정돼서 나더러 친구한테 부탁해서 파스를 사보냈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술 많이 드실까봐 걱정해놓고서는 말로만 신경 안 쓴다고 하지.
2: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숨겨둔 한정연은 선성상의 말에 목이 밀려와 사과를 손에 쥔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
1: 됐어요. 이제와 그런 말 하면 뭐해요. 그렇게 멋있게 골라요? 오빠를 병경지원에 보내라 했잖아요. 내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나 신경 껐어요.
3: 그 일은 다 지난 일로 해.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1: 그러니까. 됐어요. 그 말은 그만해요. 우리 남편 이제 사장님이 된다. 그때 되면 우리 직원도 열몇 명 더요?
4: 안 되지. 그 정도는 적어도 100여 명은 돼야지.
2: 한편 호영이네 집. 밤 깊은 시간 다다가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침대에 걸터 앉은 호영은 육아가 남기고 간 편지를 읽어본다.
5: 여보, 나 떠나요. 더 이상 희망 없는 삶을 살기 싫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전 당신이 원하는 좋은 아내가 못 돼요. 당신이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없으니 같이 산다고 해도 서로 괴로울 거고 차라리 갈라져요. 자리를 잡으면 다다 데리러 올게요. 집 잘 돌보고 술은 그만 마셔요. 어머님도 연로하시니 걱정 끼치지 말고요. 미안해요. 식구들한테도 용서해줘요. 건강하세요. 육아.
2: 편지를 다 보고 난 호용이 한쪽 손으로 이마를 고이고 생각에 잠겨있다. 속죄를 하고 있던 다다가 피를 놓고 살금살금 다가와 호용이 손에 있는 편지를 낚아챈다.
6: 다다야, 이리 내놔.
7: 싫어요.
6: 이리 줘.
7: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간 건데요?
6: 헛소리하지 마.
7: 엄마는 아빠한테 잘했는데 아빠 맨날 엄마한테 소리만 지르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갔어요.
6: 제일 꼬마게 뭐 한다고 비쳐. 가. 숙제 내.
7: 다 봤어요. 아빠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6: 엄마 널 버리고 가는데 그래도 좋아. 잘 들어. 엄마 생각 자꾸 하면 다리 부질러 놓겠어.
8: 호영아.
2: 높은 언성에 호영 어머니가 들어서며 아들을 나무란다.
8: 애한테 왜 큰 소리야?
7: 할머니.
8: 다다, 착하지?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할머니랑 일찍 자야지.
7: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엄마한테 데려다줘요.
6: 가서 자. 뭐 들었어?
8: 이 딱쳐. 할머니 말 들어. 다다가 엄마 보고 싶은 거 알아. 할머니도 엄마가 보고 싶다. 근데 엄마 저 멀리 돈 벌러 갔어. 나중에 다다 보러 꼭 올 거야. 응?
7: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8: 아, 할머니 알아. 알아. 그래.
2: 자신의 품에 안겨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다다를 어루쓸어주는 호영 어머니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호영은 앞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편지를 마구 옮겨준다. 이 시각 옷을 입은 채로 료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요가도 다다에 대한 걱정과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호영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떠나온 호영에 대한 안타까움,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오래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한편 심수 씨 물류 창고 앞 멀리서부터 육아를 발견한 한정연이 한다름에 달려온다. 서로 부둥켜안은 두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9: 육아 언니!
10: 어머 정연아!
9: 언니 와서 너무 좋아.
10: 심수가 졌나 보네. 스타일 죽이는데.
9: 언니 저녁에 별일 없으면 내가 밥 살게.
10: 아니야, 오빠가 어제 사줬어.
9: 아이고,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지. 나 돈 벌었어요.
10: 진짜?
11: 나 이러게야. 심수의 언지가 언젠데 왜 나한테 밥 안 사줘?
2: 안에서 선성쌍과 함께라던 한목지가 다가와 두 사람 대화에 끼인다.
11: 말은 잘해. 얘 말이다. 제털 뽑아 제 구멍에 넣는 짠순이야.
9: 아유, 양심적으로 말해봐요. 내가 닭탕 해줬잖아요.
11: 언제? 맞다. 지난번에. 야, 닭도 내가 사고. 주재료도 내가 사고. 얘는 끓이기만 했어. 이게 한통 된 거니?
10: 알아붙이지 마요.
9: 신오빠 맞아요? 맨날 날 굴고 나려.
11: 요전자 검사 해보지 그래. 내 오빠 맞는지.
10: 두 사람 그만해.
11: 정연이는 지금 출세했어. 영도들을 모시고 심수와 향흥으로 가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이제 고급 호텔도 진린데.
10: 진짜? 아지비가 좋아하시겠다.
9: 뻥이에요. 성성오빠 다 실었으면 이리 와요.
12: 다 실었어. 다 실었어.
2: 사람들의 식격, 물건을 한차 가득 실은 선성쌍이 명세서를 들고 한묵진의 쪽으로 다가온다.
11: 잘 확인했지?
13: 담아서. 형님, 정연이를 먼저 보내겨. 출근해야 돼요.
11: 그래,
9: 어머,
11: 봐봐.
9: 일찍 말하지 그랬어요. 늦었어. 언니, 저녁에 시간 내요.
10: 알았어.
9: 갈게요.
10: 잘 가요. 조심하고.
11: 당나귀 고집이야. 근데 귀여워.
10: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런 성격이 좋지. 난 그걸 못한다니까.
11: 그건 아니지. 겸손하시네. 난 외유내강이야.
10: 그만 좀 놀려.
13: 누님, 정말 잘 왔어요. 마침 형님 옆에 딱 누님 같은 얼음팔이 필요해요.
10: 아이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금방 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11: 도움이 될 거야. 저기 요가, 너도 먼저 집에 가. 제 집도 알아봐야지.
10: 그럼 넌?
11: 난 성상이랑 물건을 운송해.
10: 그래, 알았어.
13: 이 물건들 돈 꽤나 나가요.
10: 그래, 대단하시네. 많이 벌어, 갈게.
11: 조심해서 가.
13: 잘 가요.
2: 요가가 먼저 자리를 뜨고 한목지와 선성상은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오른다. 한목진의 트럭이 창고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장사꾼들에게서 달마다 관리세로 상납금을 받아가는 건달 두목 셋째가 멀어져가는 트럭을 요심히 쳐다본다. 차가 시내를 빠져나와 들길에 들어섰을 때 조수석에 앉은 한목진은 고개를 돌려 고든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는 선성쌍을 쳐다본다.
11: 왜 오가지상이야?
13: 전혀. 정연이가 울었어.
11: 너희들 다 탔어?
13: 아니요.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고 다 내 탓이요. 생각 없이 훌쩍 데리고 심수에 왔으니 내 탓이요.
11: 됐다. 자책하지 마. 정연이는 강하고 고집스러운 같지만 사실 마음은 여려. 난 오빠니까 알고도 남아.
2: 드라마 인생 향연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4: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

0: 신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5차 오개는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 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중차 지치할 차량 회사의 철도 특수 컨테이너 사업이 중요한 리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만 번째 20피트 35톤 프레임식 철도 고일강 컨테이너 제품이 자회사인 대제 컨테이너 회사에서 공식 출고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 철도 프레임식 고일강 컨테이너의 누적 보유량이 성공적으로 만 대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0피트 35톤 프레임식 철도 고일강 컨테이너는 철도, 도로, 해상 운송 등 복합 운송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직경 800에서 2100mm의 권당 무게 32톤 미만의 코일강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중간에 2차 하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일강의 손상을 원천 차단하고 운송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게차나 자동화 전용 크레인 등 기계화 하역 장비에 완벽히 맞춰 고효율 작업을 실현했으며 인력 의존도를 낮춰 작업자의 노동 강도도 완화했습니다. 소직경 코일강의 경우 소프트 슬링을 이용한 하역도 가능해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배청현 시중향은 봄철 모내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시중향의 표 재배 면적은 1200무에 달하며 과학적인 재배 기술에 힘입어 표 자람새가 양호해 예상 수확량은 무당 950근, 무당 평균 수입은 4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 산업은 지역 주민 5명에게 장기 일자리를, 40명에게는 유연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 라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의 조각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 동령 유물에 깃든 이야기, 전시관 속 항일 영군 유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문화창작엽서가 동령 요새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동령은 동북 항일영군의 중요한 활동지역이자 일본 침략군의 아시아 최대 군사 요새군이 위치했던 곳으로 이 붉은 땅에는 전쟁과 포화의 세월을 증언하는 수많은 혁명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행된 문화창작엽서 시리즈는 항일영군 전사들의 생활용품, 작전 무기 등 대표적인 소장 유물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으며 유물 채색 그림 해석과 정신 해설 방식을 디자인에 적용했습니다. 일전 문화 및 관광부는 2025년 문화 및 관광 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A급 관광지는 총 16,994개였으며 직접 고용 인원은 17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는 연 인원 75억 1천만 명, 관광 수입은 5,544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문화 및 관광부 소속 예술공연단체는 총 1,879개였습니다. 연간 공연 횟수는 39만 2천 회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국내 관객 수는 연 인원 3억 1천만 명으로 2.4%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공공미술관 740개, 공공도서관 3,253개, 대중문화기관 4만 4천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프로젝트가 1,557항목,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전승자가 3,994명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9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이 구의 교도원으로 소환되어 왕관장을 떠나가게 되자 어머니는 사랑채를 비워두고 전쪽으로 부대가 오면 들게 하였다. 매번 여기에 류숙하는 전사들은 인차 어머니와 친숙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추울세라 구두를 덮여주고 옷을 빨아 키워주었다. 전사들이 말리면 그는 일부러 성을 냈다.
1: 이 사람들아, 누구하고 일어나? 왜 여기가 자네들 집 같지 않은가? 우리 애들이 임자들 집에 가면 자네들 어머니에게 폐를 끼칠 게 아닌가? 그만 됐네. 더 말하면 나 화를 내겠네.
0: 친어머니와 같이 친절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전사들은 그때마다 깊이 감동되어 코허리가 시큰해짐을 느끼었다. 그 뒤부터는 부녀 구국회가 이 일을 맡아 나서서 마을에 주둔한 군대가 저절로 옷을 빨고 깁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한 번은 어머니 집에 한계반 전사들이 들었는데 바로 왕동해가 있는 그 반이었다. 그들 가운데 다들 시월이라고 부르는 전사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를 제일 귀여워하였다. 이 젊은 전사도 무척 귀엽게 놀았다. 수자와 득견이 만자까지도 며칠 못 가서 그를 친오빠 친형보다 더 친숙히 대하였다. 어머니는 그가 권유현 사람이며 아버지는 외놈에게 살해당하고 어머니와 도처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팔로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리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머니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었다. 시어리가 알아 누웠을 때 어머니는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어 인차 몸을 초서게 하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겪고 덕강이도 밖에서 앓기나 하면 돌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친형제처럼 다정한 전사들과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상급 간부들을 보고 마음이 놓이었다. 어머니치고 그 누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살점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군대가 떠나는 것은 온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장 괴로워하는 일이었다. 수자는 평시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듯 남몰래 눈물을 닦는다. 덕견이는 전사들의 팔을 꼭 부여잡고 큰 소리로 조른다.
2: 빨리 돌아와요. 또 우리 집에 들어요. 네.
0: 만자는 어머니 품에서 발버둥치며 큰 소리로 종알댔다. 그는 전사들이 그의 작은 볼에 몇 번도 입을 맞춰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3: 덕견아, 잘 있어.
4: 아수바니, 정말 많은 폐를 끼쳤어요.
5: 우리는 꼭 더 많은 적들을 물리쳐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6: 자, 아주머니 잘 있어요.
5: 잘 있어요, 아주머니.
7: 안녕히 계세요.
6: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니는 묵묵히 전사들의 격동적인 작별 인사를 들으며 매 사람을 마음속에 새겨두려는 듯 그들의 생기발랄한 얼굴들을 자세히 뜯어본다. 그는 줄곧 동구박까지 전사들을 바래주고 또 언제오에 올라서서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여 손을 흔들고는 점차 멀어지는 대우를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에야 천천히 집으로 돌아선다.

0: 저녁해는 서산에 기울었다. 하늘에 우불구불 늘어진 명주필 같은 흰 구름은 저녁 너울이 비껴 산뜻하고 눈부신 꽃비단처럼 새파란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봄날의 운치를 더 한 층 돋구어주고 있었다. 먼 곳으로부터 팔로군 대렬이 산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와도 같이 기세도 높이 마을로 들어왔다. 두 아이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이끌고 마을에 들어선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달리 거리가 흥성거리는 감을 느꼈다. 가는 곳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설 때는 날이 이미 어둑시그레하였다. 뜰악에 서 있던 전사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마주 달려왔다.
1: 아니, 아주머니가 돌아왔어.
2: 우리 이 집주인이 돌아왔다. 덕현아, 나 알만 하니?
3: 어?
0: 어머니는 왕동해 반 전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웃으며 반색하였다. 왕동해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였다.
2: 아주머니, 또 배를 끼치러 왔어요.
3: 아유, 그런 말 말게. 자네들이 어지 않았다면 내가 보고 싶어 못 견디네. 자네들이야말로 정말 수고하지.
0: 어머니는 집안에 대고 소리쳤다.
4: 수연아!
5: 어머니! 언니는 벌써 부대를 돌보러 나갔어요.
0: 수사가 집안에서 대답하였다.
3: 그럼 네가 빨리 물을 끓여라.
2: 그만두십시오. 아주머니, 목마르지 않습니다.
0: 전사들은 한결같이 사양하였다.
5: 저 아까부터 끓이고 있어요.
0: 수자는 생글거리며 대답하였다. 덕견이는 벌써 전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쪽골상에 앉은 전사의 품에서 다른 전사와 돌 가위보를 놀고 있었다. 그는 령리한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주먹을 부르짖었다가 그 전사와 같이 돌 가위보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전사의 큰 손이 얼마간 굼떠서 방금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펼치며 가위를 만들자 덕견이는 대뜸 주먹을 부르짖고 돌

이렇다. 가위가 돌을 벨 수 없기에 그 전사가 져서 한 손을 내밀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자기 코를 가리켰다. 덕견이가 그의 손을 딱 때리며 귀 하고 외치자 그 전사는 얼결에 잘못 짚어 입을 가리켰다. 덕견이가 다시 코 하고 외치자 그는 또 귀를 짚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만자는 한 전사가 안고 입 맞추고 나면 다른 전사가 받아서 번쩍 축해 올려 재롱을 피우게 한다. 말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자그마한 뜨락은 법석 끓었다.

0: 원동해가 즐거운 기분에 취해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흥분된 어조로 말을 걸었다.
1: 아주머니, 덕강이를 알아봤어요.
2: 어? 어디 있나?
1: 우리 타부에서 뇌낙병을 해요. 나도 그를 만나서 집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키도 더 크고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들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2: 그래, 그러면 좋지.
0: 어머니는 온몸에 찾아드는 행복감으로 머리가 핀 도는 듯 짚었다. 그는 자기가 낳아 키운 아들이 왕동해처럼 기꼴이 장대해진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0: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는 전사들의 옷과 깨진 신들을 가져다 손질해 놓으려고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금 대문 오기에 나섰을 때 란자가 한 무리의 처녀들을 이끌고 마주 걸어왔다. 란자는 회색 눈을 익살스레 깜빡거리며 웃었다.
1: 아주머니, 군대 동지들이 자리를 다 잡았어요?
2: 아니, 아직도 뜰하게 있다.
0: 그가 롱을 한다는 것을 아는 처녀들은 일부러 정색해서 법석 고하됐다.
1: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배치하죠.
0: 어머니는 웃으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2: 썩 물러가거라. 너희 청년 부녀대를 기다리다간 군대들이 지쳐버리고 말겠다. 가거라. 어서 다른 집에 나가서 돌아보아라.
0: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까만 눈을 가진 활발스런 처녀가 정색해서 변명하였다.
3: 큰어머니, 우리는 옷을 가져다 빨려.
4: 가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말도 채 못했는데 그의 동무들은 그를 밀고 당기며 나무랐다. 어느 처녀인지 그의 등에 주먹까지 휘둘렀다. 처녀는 그만 애기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그들이 노는 모양이 하도 우스워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2: 그래도 억자가 착하지. 큰엄마에게 실토하거든. 요 약바른 계집애들아. 그리고 너, 청년 분회대 대장 란자도 하나같이 속에 장깨만 가득 차서 이 늙은 일로 업신여기지. 난 너희들 석심을 벌써 깨뜨리고 있어. 썩 물러가라. 돌아서지 않으면 나 화를 내겠다.
4: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0: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처녀들이 희닥닥거리며 욱스러 나가는 것을 눈으로 바래주고 나서 몸을 돌려 남쪽 뜨락으로 갔다. 문 안에 들어서자 웃도리를 벗은 한 전사가 재빨리 무엇을 등 뒤에 숨기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그들이 자리를 권하는 대로 가 앉았다. 그리고 자네들은 그저 장난이라는데 하며 우통 벗은 그 전사가 깊담한 옷을 가로챘다. 전사들은 모두 입을 벌려

0: 그리고 어정쩡해 웃기만 했다. 깨진 옷과 신 양말들을 찾아내고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돌아가려고 일어선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굳어졌다. 이때에야 전사들 몇이 적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왕동해에게 물었다.
1: 저 쇼리와 다른 동무들은 왜 오지 않았나?
0: 전사들이 부르는 호칭을 그도 배웠다. 그의 물음에 전사들은 얼굴에 웃음을 가시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놀란 눈길로 흐려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섬찍했다. 그의 안색은 흐려졌다. 불시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0: 왕동해의 검붉은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1: 아주머니, 쇼리와 부만장은 희생되었습니다.
0: 어머니는 머리가 윙하고 콧마루가 시큰해 났다. 급히 옷자락을 눈으로 가져갔다. 왕동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1: 아주머니,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전사는 싸워야 하고 싸우면 피를 흘리고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쇼리, 그는 영웅스럽게 희생되었습니다.
0: 어머니는 두 눈이 퀭해서 왕동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령리하고 활발한 청년이 나타났다. 이 젊은이는 그 무엇이나 좋아하듯 언제나 눈을 가늘게 뜨고 벙실벙실 웃는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어머니에게 물떡을 가득 채워주고는 노래도 흥얼거리고 휘파람도 불어가며 뜨락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 수자와 덕견이에게 노래를 배워주고 만자를 웃기며 데리고 논다. 그러나 지금 그는 너무나도 일찍이 저 세상으로 갔다. 그 얼마나 짧은 생인가. 어머니는 꼼짝하지 않고 등잔불을 지켜보았다. 부드럽고 가는 연기는 사람들의 숨결에 흔들거린다. 어머니는 여기가 자기 집인 것이 아니라 불길이 뒤번지는 전투장인 것 같은 감이 들었다. 그는 마치 다부진 한 청년이 서리빨 치는 총창을 꼬나들고 외놈들의 무리 속으로 돌격해 들어가고 다른 어느 한 이름 모를 곳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어머니가 절망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같았다. 바로 이 순간에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도 희생될 수 있고 그 늙은 어머니의 운명이자 자기의 운명일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어 부르르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인차 고개를 쳐들었다. 잠시나마 자기가 지나치게 아들을 근심하고 아끼는 것은 리기적이고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자기는 훨씬 더 나았다. 어머니 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나 뒤미처 더욱 긴장된 감정이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더더욱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를 깊이 느꼈다. 하지만 아들이 몸 가까이로 돌아올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도 그 아이들이 전선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놈들이 쳐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어머니들을 살해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맞서면
2: 北京时间8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립고 걷고 싶은 고향길로 오늘 여청아마당의 천막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고